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행복을 찾아가는 해답,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갑니다.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는 외국인과 귀화자의 삶을 살펴 더 나은 이민 정책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내일을 위한 함께 찾아가는 행복,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법무부 국가데이터처.
6: 다우니 화이트티. 건조기를 사용해도 오래가는 뉴 다우니 화이트티. 5성급 호텔 로비 같은 고급스럽고 청초한 향기가 은은하게 오래오래. 건조기에도 다우니 화이트티.
7: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요리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4: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음악이 있어 외롭지 않고, 음악이 있어 지루하지 않고, 음악이 있어 한 주의 피로를 풀죠. 오늘도 변함없는 추억의 음악 여행.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 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을 듣고 계십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허공같이 비고 보면 윤회의 승강을 벗어나나니 이 빈 마음을 근본으로 하면 항상 진급이 되고 이 빈 마음을 바탕으로 하여 상을 떠나면 항상 은혜를 입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언제든지 은혜 입혔다는 상이나 해 입었다는 상을 없애고 항상 자신의 덕 미침이 부족함을 살필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원리편 22장 법문입니다.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0: 국내 최초 알약형 제초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1: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2: 02731-7343.
3: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0: 라디오로 흘러나온
1: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0: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4: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평소보다 조금 여유로우신가요? 아니면 더 바쁘신가요?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추억의 힐링 음악들이 가득 준비되어 있습니다. WBS 원음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중생들은 열 번 잘해준 은인이라도 한 번만 잘못하면 원망으로 돌리지만은 도인들은 열 번 잘못한 사람이라도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매일 아침 9시 여러분의 추억을 소환합니다.
1: 노래 하나, 추억 둘.
2: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3: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3: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경동 나비엔.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두 눈을 감으면 손에 잡힐 것 같은 시간이 있죠. 그 속엔 어김없이 음악들이 있고요. 그 시간을 지금 잡으세요. 마음으로 손을 뻗으면 닿는 곳, 노래 하나, 추억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2: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1: 아하.
3: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내식 F정 80mg SK케미칼.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만 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을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전해드린 음악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들어오셔서 라디오 프로그램 방중 노래 하나 추억들을 클릭해주세요.

WBS 원음 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도 2시간의 음악 여행 즐거우셨나요? 기분 좋은 에너지로 끝까지 편안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기분 좋은 날 그대와 함께 협립양산
2: 산뜻한 색상 세련된 디자인 협립양산 참 좋아요. 아름다워요
1: 협립양산
2: 협립양산 참 좋아요. 우리 곁에 협립.
3: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4: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5: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을 바르고자 하거든 먼저 나를 바르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자 하거든 먼저 내가 배우고 다른 사람의 은혜를 받고자 하거든 먼저 내가 베풀라. 그러하면 나의 구하는 바를 다 이루는 동시에 자타가 고루 화함을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4장 말씀입니다.
6: 이 말씀은 해산 진정덕 아버님의 법보 수여를 축하하고 자녀들을 국가사회에

하냐 바라밀다신경 관자재보살행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 아제 모제 사바 아제 바라

0: 설명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두 손 모아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1: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사은님의 은혜 속에 지난 일주일을 원만히 보내옵고 오늘 원음방송 TV 예회를 맞이하게 되오니 참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일찍이 원각성존 소태산 대종사께서 대각을 이루신 후 그 발심한 동기와 도 얻은 경로가 과거 부처님과 부합된다 하시며 석가모니 부처님을 연원불로 정하셨나이다. 소태산 대종사께서 밝혀주신 이론의 진리를 신앙하고 수행하는 저희 모두는 석존 성탄절을 기념하며 각자의 서원의 등불을 밝히옵나니 부처님의 자비와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이 세상은 대소 유무의 이치로서 건설되고 십이 이해의 일로서 운전해 간다고 하셨나니 인과 보응의 이치를 알아서 육근을 잘 사용하여 복락을 장만하게 하옵시고 꾸준한 사막 공부로 고락의 원인을 알아 경계를 당할 때마다 세우고 제거하고 돌리는 공부를 부지런히 하여 본래 자성 자리를 떠나지 않는 공부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저희들의 마음속에 피어나는 상생과 평화의 기운들이 더 큰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은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파란고의 일체 생명이 광대무량한 낙원

법어봉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들 법문은 대종경 제1서품 15장 전서 102쪽부터 103쪽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5.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우리가 배울 바도 부처님의 도덕이요 후진을 가르칠 바도 부처님의 도덕이니 그대들은 먼저 이 불법의 대의를 연구해서 그 진리를 깨치는 데에 노력하라. 내가 진작 이 불법의 진리를 알았으나 그대들의 정도가 아직 그 진리 분석에 못 미치는 바가 있고 또는 불교가 이 나라에서 여러 백년 동안 천대를 받아온 끝이라 누구를 막론하고 불교의 명칭을 가진 데에는 존경하는 뜻이 적게 된지라 열리지 못한 인심에 시대의 존경을 받지 못할까 하여 짐짓 법의 사정 진위를 물러나고 오직 인심의 정도를 따라 순서 없는 교화로 한갓 발심신앙에만 주력하여 왔거니와 이제 그 근본적 진리를 발견하고 참다운 공부를 성취하여 일체 중생의 해, 복 두 길을 인도하기로 하면 이 불법으로 주체를 삼아야 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불교는 장차 세계적 주교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미래의 불법은 재례와 같은 제도의 불법이 아니라 사농 공상을 여의지 아니하고 또는 제가 출가를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불법이 될 것이며 부처를 숭배하는 것도 한갓 국한된 불상에만 귀의하지 않고 우주 만물 허공 법계를 다 부처로 알게 되므로 일과 공부가 따로 있지 아니하고 세상 일을 잘하면 그것이 곧 불법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요 불법 공부를 잘하면 세상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될 것이며 또는 불공하는 법도 불공할 처소와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불공하는 이의 일과 원을 따라 그 불공하는 처소와 부처가 있게 되나니 일이 된다면 법당과 부처가 없는 곳이 없게 되며 부처의 은혜가 화피 조목 뇌급 만방하여 상상하지 못할 이상의 불국토가 되리라. 그대들이여 시대가 비록 천만 번 순환하나 이 같은 기회 만나기가 어렵거늘 그대들은 다행히 만났으며 허다한 사람 중에 아는 사람이 드물거늘 그대들은 다행히 이 기회를 알아서 처음 회상의 창립주가 되었나니 그대들은 오늘에 있어서 아직 증명하지 못할 나의 말일지라도 허무하다 생각하지 말고 모든 지도에 의하여 차차 지내가면 멀지 않은 장래에 가히 그 실질을 보게 되리라.

0: 일상 수행의 요법을 외우며 각자의 마음과 생활을 대조하겠습니다.
1: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0: 설교가 있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조덕상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1: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법문을 나눌 수 있게 되어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요즘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가장 그립습니까? 요즘 문득 떠오르는 사람, 혹은 다시 돌아가고 싶은 어떤 시간, 혹은 아니면 이루지 못한 어떤 마음, 그런 게 하나쯤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그리움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대종사께서는 불교가 장차 세계적 주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불법을 그 연원에 두고 있으며 부처님을 연원불로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불보살, 법신불, 불성, 신불, 이런 단어들은 불교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불교는 유교와 도교, 그리고 다양한 전통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교법의 총설에서 모든 종교의 교지를 통합 활용하여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웃 종교들의 가르침을 존중하고 좋은 가르침은 주저하지 않고 수용하고 활용하는 것이 원불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불교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깨달음, 수행, 해탈. 저는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올립니다. 분명 불교는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곁에 불교의 모습을 보면 그 오랜 역사를 관통하는 단어를 떠올려 본다면 저는 그리움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움. 우리가 보통 말하는 부처님은 인도에서 태어나신 석가모니 부처님을 말합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이후에도 사람들은 부처님을 동경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등장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탑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오랜 역사를 가진 탑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주 불국사의 다보탑, 또 그 다보탑을 마주보고 있는 석가탑, 이렇게 우리나라의 탑은 단순히 높이 쌓아올린 돌이 아니라 각기 다른 모습으로 부처님을 향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탑은 화려하고 또 어떤 탑은 단정합니다. 이러한 탑이 짧게는 수백 년, 길게는 천 년이 넘는 시간을 그 자리에 조용히 그렇게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달라도 그 안에 담긴 마음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부처님을 향한 그리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추모하는 탑, 이 탑 주위를 도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걸 탑돌이라고 하죠. 그런데 탑돌이를 할 때 혹시 어느 방향으로 도는지 아십니까? 전통적으로 도는 방향이 있습니다. 탑을 두고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입니다. 원불교 중앙총부에는 대종사 성탑이 있습니다. 원불교인들에게는 대종사님에 대한 존경과 그리움이 담겨 있는 탑입니다. 이 탑을 둘러싼 주위로 대종사님의 일대기 역사를 안내하는 대종사 십상이 순서대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종사 십상을 순서대로 차근차근 보게 되면 자연히 시계 방향으로 탑을 돌게 됩니다. 대종사께서는 이 탑돌이에 대해 제자와 함께 문답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사원의 탑을 많이 돌면 죽은 후에 왕생극락을 한다고 하는데 신자들이 탑을 돌며 예배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사실로 그러합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이 돌로 만든 탑만 돌라는 말씀이 아니라 지수화풍으로 모인 우리 육신의 탑을 우리 마음이 항상 돌아서 살피면 극락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이니 몸이 돌로 만든 탑만 돌고 육신의 탑을 마음이 돌 줄 모른다면 어찌 그 참뜻을 알았다 하리요. 그렇습니다. 탑을 돈다는 것은 형상에 탑을 도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넘어 그 가르침을 내 삶에서 내 몸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탑돌이는 발로 도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마음으로 도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뜻을 원불교에서는 공도자 숭배라고 합니다. 세계와 사회, 국가와 교단을 위해 몸을 바쳐 노력하신 분들을 추모하고 그리워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그분들의 삶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공도자 숭배라 할 수 있습니다. 대종사 성탑이 있는 원불교 중앙총부를 원불교 익산 성지라고도 부릅니다. 전북 익산에 위치하고 있는 이 익산이라는 도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불교 유적이 있습니다. 바로 미륵사지입니다. 미륵사지 석탑 한번 가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백제, 신라, 고구려의 삼국시대를 한번 떠올려 보죠. 이 삼국시대에 불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되었습니다. 참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당시 백제의 무왕은 이곳 익산에 미륵사라는 절을 세웠습니다. 그럼 왜 세웠을까요? 삼국유사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제 무왕과 왕비가 미륵산 아래 연못을 지나가다가 연못 속에서 미륵 삼존불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왕이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미륵사를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백제의 사찰은 보통 일탑, 일금당입니다. 탑이 하나, 부처님을 모신 금당이 하나, 이렇게 해서 세트를 이루어 절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가람 배치는 일본에서도 확인됩니다. 일본의 가장 오래된 사찰 중 하나로 알려진 호류지. 이 사찰에는 목조로 건립된 일탑, 일금당 구조가 보입니다. 아마도 백제의 일탑, 일금당 구조가 일본으로도 전해진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륵사지는 이러한 일반적인 형식과 같으면서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미륵사지는 탑이 세 개입니다. 금당도 세 개입니다. 삼탑, 삼금당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세 개의 사찰이 나란히 배치된 것과 같은 형태입니다. 그러니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 짐작을 하기가 좀 더 수월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미륵사지 석탑은 현존하는 우리나라 석탑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돌로 만들어졌지만 목탑의 구조와 기법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원 연구에 따르면 아마도 9층 탑으로 그리고 높이가 26m 정도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거대한 석탑만 보아도 미륵사지가 얼마나 큰 탑이었는지 그리고 미륵사지가 얼마나 미륵사라는 절이 얼마나 큰 절이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교 사찰에 가면 우리는 언제나 부처님 불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사실 불상이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후 약 500년 동안은 부처님의 모습을 형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를 무불상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불상이 하나 둘 등장합니다. 왜일까요? 간단합니다. 너무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가까이에서 눈으로 부처님을 뵙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쌓여 부처님의 모습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실제 얼굴을 정확히 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각 나라 사람들의 얼굴을 닮은 불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 불상은 한국 사람처럼 생기고 태국 불상은 태국 사람처럼 생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움이 만들어낸 문화입니다. 보이지 않는 부처님을 눈으로라도 만나고 싶은 마음, 그 심정이 쌓여 문화가 되고 불상이라는 형상이 된 것입니다. 불상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불상이라는 형상을 통해 본질을 만나야 하는데 형상 자체에 머무르는 경우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원불교의 혁신입니다. 원불교에서는 불상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본질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1935년에 대종사께서는 조선불교 혁신론을 쓰셨습니다. 그 안에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의 불교가 기복적이고 미신적인 등상불 숭배에 치우쳐 있어서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과 만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점을 바꾸었으면 한다. 그렇게 해서 제시한 것이 바로 등상불 신앙을 불성 일원상 신앙으로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대종사께서는 이 문제를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제시하신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법신불 일원상입니다. 형상이 아니라 본질을 바로 드러내는 상징입니다. 둥글고 비어있고 바르며 또한 일원상의 수행과 일원상 법어에서는 원망구족하고 지공무사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래 마음입니다. 대종사께서는 1916년에 대각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대각을 이루자마자 곧바로 일원상을 제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일원상을 상징하거나 언급하는 다양한 표현과 설명은 하셨지만 지금과 같이 공식적으로 일원상을 대각전에 모시고 일원상이라고 분명하게 언급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공식적으로 일원상을 봉헌하고 일원상이라고 부른 것이 언제일까요? 1935년입니다. 대종사께서 깨달음을 얻기까지 수행하신 기간이 약 20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보죠. 깨달음을 얻은 이후에 그 깨달음을 가장 간단하면서도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해 고민하신 시간이 또한 약 20년이었습니다. 그러한 성찰과 준비 끝에 1935년 일원상을 공식적으로 봉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년 후인 원기 23년, 1938년이죠. 이때 원불교에서 매일 독경하는 일원상 서원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종사께 일원상은 당신의 깨달음만큼이나 깊은 성찰과 자비의 결실입니다. 깨달음 이전 20년의 수행이 있었고 깨달음 이후 역시 20년의 자비의 시간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 일원상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깊은 뜻을 지닌 일원상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살아가면 좋을까요? 대종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원상을 늘 가지고 다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전에 어느 스승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좋은 분들을 만나면 염주를 하나씩 선물하는데 염주를 선물하면 그것을 꼭 그분이 하신 말씀이 빼다지 서랍에 넣어 보관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염주를 준 뜻은 그것을 돌리면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본성을 회복하는 공부가 되게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래 마음은 빼다지 서랍에 넣어두고 거칠고 안 좋은 습관에 길들여진 마음을 들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얼마 전 좋은 기회를 만났습니다. 왕산 종보사님께서 저에게 염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저도 이 염주를 가지고 본성을 회복하는 마음 공부를 하지 않고 책상 서랍에 넣어두고 있는 건 아닌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일원상을 모본하라 이런 법문을 대종사님께서 하셨는데요. 그곳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라도 집에 가거든 그 일원상을 조그만하게 하나씩 만들어서 몸에다 지닌다든지 벽에다 붙이든지 하고 행주자와 어묵동전 간에 오직 일원의 그 텅 빈 자리만을 생각하여 사심과 잡념을 떼어버려라. 그런다면 곧 일원상을 채받는 것이 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일원상을 늘 가지고 다니라. 이는 마음에 담고 살라는 뜻입니다. 앉아있을 때, 걸어갈 때, 말할 때 늘 그 공하고 둥근 마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종사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일원상을 대할 때마다 마치 부모의 사진과 같이 숭배될 것이니 부모님 사진을 보면 사진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부모님의 삶과 부모님과 부모님과의 사랑 그리고 그 기억들이 만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그리움입니다. 여러분, 그리움이라는 말의 뜻이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림이라는 말의 뜻을 먼저 알면 그리움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화선지나 도화지, 캔버스에 뭐 연필이나 붓으로 이렇게 해서 그리면 그걸 그림을 그린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그림을 마음으로 그릴 때 그걸 그리움이라고 합니다.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 그래서 글, 그림, 그리움 이 세 단어는 같은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묻고 싶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을 가장 많이 그리고 계십니까? 지금 마음속에 많이 그리고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될 것입니다. 이 설교의 제목이 그리움의 일원상입니다. 그렇다면 일원상을 그리워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진리를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본래 나를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맑고 바른 마음을 다시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상을 대할 때마다 견성성불하는 화두를 삼으라고 하신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대종사께서는 이런 상을 대할 때마다 깨달음을 얻고 부처님의 삶을 배워나가는 화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진리를 그리워한다는 것을 화두를 드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두라고 하면 왠지 특별한 공부를 하는 것 같고 전문적인 수행자만이 하는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에 대한 그리움에 사무치는 것, 이건 마치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 상사병처럼 사무치는 것, 그것처럼 일원상 진리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한 것, 그래서 마음으로 일원상을 그리며 일원상을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일원상 공부입니다. 일원상의 마음 공부입니다.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어느 시집의 제목입니다.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여러분, 일원상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교당에도 있고 집에도 있고 우리 마음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그리워해야 합니다. 대종사께서는 이론상을 화두로 삼고 수행의 표준으로 삼고 신앙의 대상으로 삼으라 하셨습니다. 결국 한 가지입니다. 이론상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움의 이론상이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생각컨대 불교의 시작도 그리움이었고 불탑도 불상들도 모두 그리움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론상을 통해 다시 그리움을 배웁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그립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마음속에 그리고 계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을 만듭니다. 이론상을 마음에 한번 그려봅니다. 이렇게 진리를 마음에 품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집이 성스러운 법당이 되고 우리의 행동이 고귀한 부처님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일상의 수행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WBS 원음방송 일요법회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복되고 은혜로운 한 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마음공부 잘합시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광대학교 총장 박성태입니다. 올해 개교 80주년을 맞는 원광대학교는 원광보건대학교와 통합으로 세계를 연결하는 더 라이프 허브 오브 코리아로 새롭게 섰습니다. 원기 111년 왕산 종법사님께서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는 신념 법문을 내려주셨습니다. 온 세상 만물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은혜로운 존재라는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여러 지구촌 위기를 극복하는 소중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은혜와 평등의 기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보통 사람들은 항상 조용히 앉아서 좌선하고 염불하고 경전이나 읽는 것만 공부로 알고 실지생활에 단련하는 공부가 있는 것은 알지 못하나니 어찌 내정정 외정정의 큰 공부법을 알았다 하리요. 무릇 큰 공부는 먼저 자성의 원리를 연구하여 원래 착이 없는 그 자리를 알고 실생활에 나아가서는 착이 없는 행을 하는 것이니 이 길을 잡은 사람은 가히 나를 기약하고 큰 실력을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수행품 9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교도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기를 기원하는 경타원 박원도 원로 교무님의 법문 공양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기분 좋은 12시. 반갑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김희연입니다. 주말 기분 좋은 12시는 추억의 90년대 음악부터 2000년대 음악을 논스톱으로 2시간 동안 전해드립니다. 행복했던 그때 그 시절 추억의 음악 속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기분 좋은 12시 출발합니다.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2: 나비엔.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행복을 찾아가는 해답,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갑니다.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는 외국인과 귀화자의 삶을 살펴 더 나은 이민 정책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내일을 위한 함께 찾아가는 행복,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법무부 국가데이터처.
4: 다은이 화이트티, 건조기를 사용해도 오래가는 뉴 다은이 화이트티. 5성급 호텔 로비 같은 고급스럽고 청초한 향기가 은은하게 오래오래 건조기에도 다은이 화이트티.
5: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6: 딸, 저번에 그 떡 뭐였지? 안 달고 맛있던데. 밥알이 살아있는 떡.
7: 밥알 찹쌀떡의 원조.
8: 100년 앞변
7: 첨가물 없이 건강한
8: 100년 앞변
7: 30년 전통
8: 100년 앞변
7: 떡 선물 세트는
8: 100년 앞변
7: 1588-5678.
9: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퓨.

지금 여러분께서는 원음 방송의 가요 프로그램 기분 좋은 12시 주말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부터 최신 가요까지 참 좋은 가사와 멜로디의 가요들을 선곡해서 보내드리는데요. 평일 12시 생방송 기분 좋은 12시에서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기분 좋은 12시예요.

주말에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저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혹시 조금 우울하고 걱정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시간만큼은 잠시 그 마음 내려놓고 추억의 음악들과 함께하시며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WBS FM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저 하늘에는 검은 구름이 거쳐야 밝은 달이 나타나서 삼라만상을 비춰줄 것이요. 수도인의 마음 하늘에는 욕심의 구름이 거쳐야 지혜의 달이 솟아올라서 만세 중생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며 악도 중생을 천도하는 대법사가 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24장 말씀입니다.

0: WBS.
1: Yeah. What up, my listeners? You're tuning to WBS 원음방송.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한미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말의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WBS 원음방송 들으실 수 있는 주파수 알려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MHz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라디오로 들을 수 없는 분들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저희 WBS 원음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이후 국내 제조사에서 출시된 신규 스마트폰에서는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고도 FM 라디오를 직접 수신해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세요.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만 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중생은 희로 애락에 끌려서 마음을 쓰므로 이로 인하여 자신이나 남이나 해를 많이 보고 보살은 희로 애락을 초월해 마음을 쓰므로 이로 인하여 자신이나 남이나 해를 보지 아니하며 부처는 희로 애락을 노복같이 부려쓰므로 이로 인해 자신이나 남이나 이익을 많이 보나니라.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좋은 12시.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뿅.

0: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1: 깜빡 말고 쾌팍시부
0: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1: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0: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2: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3: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4: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4: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기억 속에서 잊혀진 노래를 다시 발견하면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가운 마음이 들죠. 오늘도 학창시절 친구와 마주친 것처럼 즐거운 추억 떠올리면서 WBS 원음방송 기분 좋은 12시와 행복한 2시간 보내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원음 방송의 가요 프로그램 기분 좋은 12시 주말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부터 최신 가요까지 참 좋은 가사와 멜로디의 가요들을 선곡해서 보내드리는데요. 평일 12시 생방송 기분 좋은 12시에서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기분 좋은 12시예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가려서 끌리고 끌려서 그르고 글러서 죄가 되나니 어리석은 이는 자기 생각 하나뿐이라 자기란 것에 가려서 모든 작용이 글러지나 그도 타인을 비판하는 데에는 걸림이 없으므로 박나니 그 밝음을 돌려다가 자기 허물 고치는 데 이용하면 큰 지혜와 큰 복을 얻으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26장 법문입니다.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2: 깜빡 말고 쾌팍시부.
1: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2: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1: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주말에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저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혹시 조금 우울하고 걱정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시간만큼은 잠시 그 마음 내려놓고 추억의 음악들과 함께하시며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기분 좋은 12시 듣고 계십니다. 기분 좋은 12시의 선곡 내용은 WBS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어요.

기분 좋은 12시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2시간 추억의 음악 들으면서 행복한 기분 만끽하셨나요? 네, 남은 시간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정오에 다시 찾아올게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광대학교 총장 박성태입니다. 올해 개교 80주년을 맞는 원광대학교는 원광보건대학교와 통합으로 세계를 연결하는 더 라이프 허브 오브 코리아로 새롭게 섰습니다. 원기 111년 왕산 종법사님께서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는 신념 법문을 내려주셨습니다. 온 세상 만물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은혜로운 존재라는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여러 지구촌 위기를 극복하는 소중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은혜와 평등의 기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법인기도 당시 구인 단원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물질 문명은 그 세력이 날로 융성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의 정신은 날로 쇠약해 개인, 가정, 사회, 국가가 모두 안정을 얻지 못하고 창생의 도탄이 장차 한이 없게 될지니 세상을 구할 뜻을 가진 우리로서 어찌 이를 범연히 생각하고 있으리요. 옛 성현들도 창생을 위하여 지성으로 천지에 기도하여 천의를 감동시킨 일이 없지 않나니 그대들도 이때를 당하여 전일한 마음과 지극한 정성으로 모든 사람의 정신이 물질에 끌리지 아니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천지에 기도하여 천의의 감동이 있게 하여 볼지어다. 원불교 교존 대종경 서품 13장 말씀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반갑습니다. 가수 박상철입니다. 트로트 음악과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2시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트로트 신청곡들로 꾸며드립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을 보내주세요. 주말에 만나는 신나는 음악 나들이 심쿵 2시 지금 출발합니다.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깨우.

0: 여러분께서는 지금 WBS 원음방송 심쿵 2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나는 트로트와 함께 행복하고 활기찬 시간 보내세요.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한 마음이 선하면 모든 선이 이에 따라 일어나고 한 마음이 악하면 모든 악이 이에 따라 일어나나니 그러므로 마음은 모든 선악의 근본이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3장 법문입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딸, 기내 씨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2: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1: 아하.
3: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4: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에 만나는 WBS 원음방송 심쿵두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로트와 원불교 법문 말씀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심쿵 2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WBS 원원방송 들으실 수 있는 주파수 알려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은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은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MHz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라디오를 듣기 어려우시다면 원음방송 어플을 이용해 보세요.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돈이나 지식이나 권리가 많으면 그것이 도리어 죄악을 짓게 하는 근본이 되나니 마음이 바른 뒤에야 돈과 지식과 권리가 다 영원한 복으로 화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4장 법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 2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 2시의 성공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5: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4: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6: 대종사, 금강산을 유람하시고 돌아오시어 금강이 현세기하니 조선이 갱조선이라는 글귀를 대중에게 일러주시며 말씀하시기를, 금강산은 천하의 명산이라 멀지 않은 장래에 세계 공원으로 지정되어 각국이 서로 찬란하게 장식할 날이 있을 것이며, 그러한 뒤에는 세계 사람들이 서로 다투어 그 산의 주인을 찾을 것이니 주인 될 사람이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이 없으면 무엇으로 오는 손님을 대접하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전망품 5장 말씀입니다.
7: 이 말씀은 대각 개교절을 기념해 세계 모든 인류가 대립과 증오를 버리고 서로 화합하고 은혜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길 염원하는 대구교당 교도들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스포트와 원불교 본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2시 3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신청해주신 음악으로 더 풍성해지는 시간 심쿵 2시입니다.

0: 이 노래 아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3.
2: 어?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 2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 2시의 성공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에는 없애기에 노력하지만은 없을 때에는 다시 장만하기에 분주하나니 그러므로 그 생활에 근심과 걱정이 닿을 날이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9장 법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WBS 원음방송 심쿵 2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나는 트로트와 함께 행복하고 활기찬 시간 보내세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학인이 여쭙기를 부처님에게도 친소와 원근이 있나이까?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친소와 원근이 없지는 아니하나 일을 처리할 때 오직 공변되고 치우침이 없이 두루 보아 처리하시느니라. 대종사께서도 공심 있고 착한 사람을 보면 정이 더 건넨다라고 하셨느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은기편 32장 법문입니다.

0: WBS.
1: 신나는 트로트로 감성 충전, 활력 충전. 성인 가요와 본문으로 함께하는 WBS 원음 방송 힘곡 2시.
2: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3: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3: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경동 나비엔.
5: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6: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 2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 2시의 선곡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그 힘이 세다 하겠으나 자기를 이기는 것은 그 힘이 더하다 하리니 자기를 능히 이기는 사람은 천하 사람이라도 능히 이길 힘이 생기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5장 법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심쿵도시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으로 전해드린 노래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그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가수 박상철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음 공부 잘하는 하루 보내세요.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만 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송벽조에게 중용의 설성지도를 해석하여 보라 하시니 그가 사르기를 유과에서는 천리 자연의 도에 잘 순응하는 것을 설성하는 도라 하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도에 잘 순응만 하는 것은 보살의 경지요 천도를 잘 사용해야 부처의 경지이니 비하건대 능한 기수는 좋은 말이나 사나운 말이나 다 잘 부려 쓰는 것과 같나니라. 그러므로 범부 중생은 육도의 윤회와 12인연에 끌려 다니지만은 부처님은 천업을 돌파하고 거래와 승강을 자유자재하시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불지품 6장 말씀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반갑습니다. 나른한 오후를 깨워줄 좋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내십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최신가요 신청곡들로 꾸며드립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이 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을 보내주세요. 주말에 만나는 편하고 즐거운 음악나들이 심쿵내시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0: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 심쿵 내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신 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말씀하시기를 인정이 과하면 착심이 되나 적당하면 바로 그것이 덕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33장 법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 심쿵 내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신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말씀하시기를 아랫사람이 윗사람 섬기기도 어렵지만은 윗사람이 아랫사람 위하기는 더욱 어렵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38장 법문입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70여 년 우리가 만든 건 우산이었지만 우리가 지켜온 건 믿음이었습니다. 품질 좋은 우산과 양산의 이름 협립. 1946년부터 지금까지 협립은 품질과 명성을 지켜가겠습니다. 우리 곁에 협립.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못 당할 일은 남도 못 당하는 것이요 내게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하나니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나는 남에게 그리 말고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나도 남에게 그리하라 이것은 곧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생각하는 법이니 이와 같이 오래오래 공부하면 자타의 간격이 없이 서로 감화를 얻으리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최신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4시 2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문자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청해주신 음악으로 더 풍성해지는 이 시간 심쿵 4시입니다.

0: why.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깨우.

WBS 원음방송 심쿵 내시와 함께 즐거운 시간 만들고 계신가요? 오늘 같은 날 꼭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샵 8970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카카오톡 채널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우측 상단에 돋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친구 검색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원음방송 라디오 또는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 1대1 채팅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심쿵 내시입니다.

애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본인은 저편에게 이를 주고자 한 일이 혹 잘못되어 해를 주는 수도 있나니 남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미리 조심해야 할 것이오. 그러한 경우로 해를 입은 사람은 그 본의를 생각하여 감사할지언정 그 결과에 해로운 것만 들어서 원망하지 말아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4장 법문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 심쿵 내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신 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1: 전 이창이 묻기를. 과거, 현재, 미래를 위하여 어떠한 어른이 제일 큰 발견을 하여 주셨나이까? 답하시기를, 제일 큰 은혜를 발견하여 주신 어른이니라. 또 묻기를, 어떠한 사이에 큰 원수가 맺어지나이까? 말씀하시기를, 가장 가까운 사이에 큰 원수를 짓기 쉽나니 가까운 사이일수록 조심할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16장 법문입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자기 가정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는 사람으로 남에게 악할 사람이 적고, 부모에게 불효하고 형제간에 불목하는 사람으로 남에게 선할 사람이 적나니. 그러므로 유가에서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 하였고, 충신을 효자의 문에서 구한다 하였나니, 다 사실에 당연한 말씀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풍 11장 말씀입니다.
5: 이 말씀은 시아버지 열반 이후 여장부로 칠남매를 사랑으로 품어주신 오치순, 치원, 시어머니께 감사드리며 심신의 평안과 건강한 삶을 기원하는 며느리 윤희선 교도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WBS 원음방송 심쿵 4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이 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듣고 싶은 최신 가요를 알려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심쿵 4시 3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 심쿵 4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신 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말씀하시기를 아랫사람이 윗사람 섬기기도 어렵지만은 윗사람이 아랫사람 위하기는 더욱 어렵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38장 법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 내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 내시의 선곡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 심쿵 4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신 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명훈이 묻기를 제가 재주 하나를 배워 가지려 하오니 이 세상에 어떠한 재주가 제일 크나이까? 답하시기를 사람과 잘 화하는 재주를 배워 가질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은기편 13장 법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내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내시의 선곡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심쿵 내시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으로 전해드린 노래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세계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2: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1: 아하.
3: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내식 F정 80mg SK케미칼.
4: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5: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중생들은 열 번 잘해준 은인이라도 한 번만 잘못하면 원망으로 돌리지만은 도인들은 열 번 잘못한 사람이라도 한 번만 잘하면 감사하게 여기나니 그러므로 중생들은 은혜에서도 해만 발견하여 난리와 파괴를 불러오고 도인들은 해에서도 은혜를 발견하여 평화와 안락을 불러오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33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사은에 감사하고 보은하며 살아가라고 키워주신 수산 이철원 대호법과 만타원 김명환 원정사의 손자녀 일동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아름다운 인생.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동훈입니다. 추억이 가득 담긴 옛 가요를 들으면서 깊어가는 삶의 낭만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인생. 주말에는 그동안 미처 들려드리지 못했던 곡들을 모으고 모아서 노래로만 가득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겨운 옛 가요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시죠. 그럼 출발합니다.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안녕하세요.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새마을금고와 함께 으쌰 으쌰 MG새마을금고.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아이스.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6: 깜빡 말고 쾌팍시부.
5: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6: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5: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7: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8: 바삭해.
9: 맛있는 60개 치킨.
8: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9: 맛있는 60개 치킨.
8: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9: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8: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10: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11: 제초제는 타타타.
12: 한얼 사이언스.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매일 저녁에 만나는 정다운 음악 친구 아름다운 인생은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FM 89.7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부산 경남 지역은 104.9, 대구 경북 지역은 98.3, 광주 전남 지역은 107.9, 그리고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FM 97.9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70여 년 우리가 만든 건 우산이었지만 우리가 지켜온 건 믿음이었습니다. 품질 좋은 우산과 양산의 이름 협립. 1946년부터 지금까지 협립은 품질과 명성을 지켜가겠습니다. 우리 곁에 협립.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5: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6: 공익광고 협의회.

0: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1: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주말 저녁에도 어김없이 아름다운 인생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들과 선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정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고창의 마을 어르신들이 진심을 담아 만드는 고창 100년 영농조합에서 무카페인, 무탄닌, 연잎향차 선물세트,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박스, 논산시 선정 착한 명품 가게 강경 이화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생활건강에서 모겐 모가사탕을, 그리고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2: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1: 아하.
3: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내식 F정 80mg SK케미칼.
4: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5: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6: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5: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7: 대종사, 말이 수레를 끌고 가는 것을 보시고 한 제자에게 물으시기를, 저 수레가 가는 것이 말이 가는 것이냐 수레가 가는 것이냐. 그가 사르기를, 말이 감에 수레가 따라서 가나이다. 또 말씀하시기를, 혹 가다가 가지 아니할 때에는 말을 채찍질해야 하겠느냐 수레를 채찍질해야 하겠느냐. 그가 사르기를, 말을 채찍질해야 하겠나이다. 또 말씀하시기를, 그대의 말이 옳으니 말을 채찍질하는 것이 곧 근본을 다스림이라. 사람이 먼저 그 근본을 찾아서 근본을 다스려야 모든 일에 성공을 보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8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0: ভাবো ভাবো ভাবো।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매일 저녁에 만나는 옛 가요 전문 프로그램.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의 아름다운 인생을 듣고 계십니다.

흘러간 옛 가요와 함께 그 시절 어떤 소중한 추억들이 지금 여러분 곁을 찾아왔을까요? 부디 잠시나마 고단함을 잊게 해줄 아름답고 행복한 기억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WBS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부산 경남 지역은 104.9, 대구 경북 지역은 98.3, 광주 전남 지역은 107.9, 그리고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FM 97.9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학인이 여쭙기를 끝내 불의한 사람을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자비이오니까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불의한 사람을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으면 큰 경계를 써서 개과를 시키는 것도 자비니 선악을 불구하는 자비는 참 자비가 아니오. 죄고를 방지하여 주는 것이 곧 활불의 자비니라. 그러나 마음에 미워서 해할 마음이 있으면 자비가 아니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은기편 34장 법문입니다.

0: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3.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김앤투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잊어버린 옛날이 해달

Oh,

달빛만이 옛날 같아.

지금 여러분께서는 저녁 시간의 동반자 아름다운 인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라디오가 없어도 또 이동 중에 각 지역 주파수를 몰라도 그리고 전 세계 어디에서나 WBS 원음 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죠. 스마트폰으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라디오 앱을 다운받아서 들으시면 되고요. 언제 어디서나 맑고 밝고 훈훈한 우리 WBS 원음 방송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아름다운 인생 오늘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감사하고 보은하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4: 대종사 선원 대종에게 말씀하시기를 근래 선종각파에서 선의 방법을 가지고 서로 시비를 말하고 있으나 나는 그 가운데 단전주법을 취하여 수양하는 시간에는 온전히 수양만 하고 화두연만은 적당한 기회에 가끔 한 번씩 하라 하노라. 의도 깨치는 방법이 침울한 생각으로 오래 생각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오. 명랑한 정신으로 기틀을 따라 연마하는 것이 그 힘이 도리어 더 우월한 까닭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수행품 14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원불교에서는 4대 경절 중 하나인 석존성탄절을 기념해 부처님의 탄생을 기리고 성불재중의 소원을 다짐하며 매년 경축 기념식을 거행하는데요. 지금부터 오늘 오전 9시 중앙총부 반백년 기념관에서 거행된 원기 111년 부처님 오신 날 기념식 실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원기 111년도 부처님 오신 날 석존 성탄절 경축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후천계백의 주세성자로 오신 원각성존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구원겁내의 서원으로 이 땅에 오시어 스스로 깨달음을 얻으시고 발심동기와 깨달음의 과정이 부처님의 행적과 말씀에 부합되는 바 많으므로 부처님을 연원불로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회상은 연원불 부처님 오신 날을 경축하면서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이런 대도를 높이 받들어 교법을 시대화하고 생활화하며 대중화하여 원각 성존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꿈꾸셨던 광대의 무량한 낙원세계가 전개되기를 염원 올리면서 지금부터 연원불 부처님 오신 날 석존 성탄절 경축 기념식을 시작합니다. 3기위가 있겠습니다. 대중은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시고 성가 96장 귀위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0: 예, 참이 있겠습니다. 대중은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합니다. 각 상의 뒷부분에 시아본사 서가모니부를 함께 합니다.
1: 나무 삼계대사 사생자부 도소

0: 봉축사가 있겠습니다. 봉축사는 감찰원장 선타원 오정도 교무님께서 하십니다.
1: 봉축사. 오늘 음력 4월 8일은 본교 연원불 석가세존의 성탄 경절이온 바 석가세존께서는 3000년의 과거에 이 세상에 탄강하시와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큰 진리를 대각하시고 영산회상을 건설하시와 후례만대에 우리 중생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동시에 원각성존 소태산 대종사께서 새 세상의 새 회상을 건설하실 교법의 연원을 지어주셨사오니 앞으로 무량겁을 통하여 이 도운이 길이 융창하옵고 이 교법이 널리 발전됨을 따라 부처님의 법은 더욱 드러나서 전 세계 모든 중생의 한 가지 악모 찬송하는 바가 될 것으로 예상하옵나이다. 이에 재불재성을 비롯하여 허공법계와 삼라만상과 일체인류와 일체유정과 일체무정과 일체유상과 일체무상이 다 함께 이 도에 감응하시고 이 법을 호위하시고 이 사업을 조장하시고 이날을 경축하여 길이길이 이 법연에 즐기옵기를 삼가 시방세계에 봉축 선언 하나이다.
0: 이어서 성탄 기원을 올립니다. 성탄 기원은 영주 칠독 기원문 심구 독경순입니다.
2: 영주 천지영기하신 전만사여이하신 천지여아동일체하여 천지동심조 천지영기하신 전만사여이하신 천지여아동일체하여 천지동심 천지영기하신 전만사여이하신 천지여아동일체하여 천지동심조 천지 심조 만사여이하심

0: 법신불전의 기원문을 올리겠습니다. 대중은 합장하시고 기원문에 마음을 합하여 주십니다.
1: 속전 성탄절 기원문. 천지 하감지위 부모 하감지위 동포 응감지위 법률 응감지위 원기 111년 불기 2570년 음력 4월 8일에 석전 성탄절 부처님 모신 날을 맞이하여 원불교 중앙총부 기원인 일동은 한 마음으로 정심 재개하고 간절한 정성으로 법신불 사은전에 기도 올리나이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원각 성전소 태산 대종사께서는 대각을 이루신 후 그 발심한 동기와 도를 이루신 경로가 과거 석가모니 부처님의 행적과 말씀에 부합되는 바 많다 하시며 부처님을 본교의 연원불로 정하셨나이다. 그리하여 장차 새 회상을 열 때에도 불법으로 주체를 삼아 전무후무한 일원대도 회상을 이 땅에 여시며 쉬려던 법륜을 다시 굴리시니 저희들은 그 크신 은혜를 깊이 새기며 이 서원의 등불이 무명을 밝히고 각자의 삶에 자비의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인류는 지금 물질의 계벽을 넘어 전례 없는 문명사적 전환의 문턱에 서 있나이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삶의 모든 자리를 바꾸어가는 이 시대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야 하는가 더욱 절실히 묻고 있나이다. 저희들은 이 물음의 자리에 법신불 일원상의 진리를 체득하는 동시에 그 문명의 전환 속에서 정신계백의 씨앗을 심고 가꾸어 새 시대의 빛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는 일에 정성 다하겠사오니 호념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부처님의 대자 대비가 온 누리에 편만하여 아직도 세계 곳곳에 남아있는 무지와 질병, 가난과 전쟁이 종식되어 온 인류가 다같이 염원하는 평화 안락한 생활을 하게 하옵시고 또한 함께 기원 올리는 저희들의 가정과 일터에서도 복과 지혜의 빛이 날로 더하여 진리의 감흥과 위력으로 모든 마장을 이겨내어 나날이 은혜롭고 행복한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일심정성으로 비웠고 사배 올리옵나이다.

색저시 공공저시 색 수상행식역부여시 사리 시제법공사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시고 공중무생

양보 불야 세존 수보리 보살 무주상 보시복덕 역부 여시 불가사리 수보리 보살 다능 여소교주 수보리 여이운 가

열애 소설 신상 적비 신상 불고숙 범소유상계시 허망약견 재상비상

0: 오늘 설법은 연타원 김효철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반갑습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마음 깊이 경축드리고 부처님의 지혜 광명이 온 누리에 편만하여 하루속히 전쟁과 또 양극화 현상이 종식되고 세상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그래서 마음이 하나 되고 세상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염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알고 있듯이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이루시고 모든 종교의 경전을 열람하시던 중 금강경을 보시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성인 중 성인이시다, 연원불로 모시겠다, 또한 앞으로 불법을 주체삼아 완전 무결한 큰 해상을 건설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그 시절 스승 없이 도를 이루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 중생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인연임을 알 것 같습니다. 부처님이 깨치신 진리자리를 깨치시고 또 부처님을 알아뵙고 연원불로 모시고 그 맥을 이어가겠다고 하니 부처님은 얼마나 행복하셨을까요? 한편 부처님께서는 또 어떠셨나요? 미륵불 해상을 미리 애원하시고 간절하게 기다리셨을 것이고 긴 시간 준비 작업을 하셔서 그 바탕 위에서 그 법을 꽃피우게 하셨으니 대종사님께서는 또한 얼마나 감동스러우셨을까요? 근원적으로 보면 두 분이 둘이 아니고 한 분이고 하나인 그 자리에서 시공을 넘어선 부처님과 대종사님의 경이롭고 환상적인 이 만남이 온 인류를 참 은혜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만남을 즐기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복인 것 같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사은의 법률은 법률 피은호 조목 1조에 밝히시기를 때를 따라 성자들이 출현하여 종교와 도덕으로서 우리에게 정로를 밟게 하여 주심이요. 그렇구나. 성자들께서 때를 따라 나오시는구나. 그리고 종교와 도덕으로 정로를 밝혀 밟게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우리 모든 인류가 큰 은혜로 은혜를 입고 있음을 밝혀주셨습니다. AI에게 그 방대한 성경과 불경을 모두 읽게 했는데 그 AI가 탁 요약을 해서 네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100% 똑같은 말씀이다. 갈수록 단어도 다 틀리지 않고 같은 말씀이다. 결론이 나옵니다. 요즘은 재불재성의 시민도 AI가 지식의 차원에서는 다 아니까 저는 그것을 체득하고 증득하고 실행하는 데 더 분발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교육품 11장에 일원은 곧 모든 진리의 근원이요 석가모니 불은 이 진리를 깨치사 가르쳐 주신 스승님이시니 그러므로 법신불 일원상을 진리의 상징으로 하고 석가모니 불을 본사로 하여 법신열애와 색신열애를 같이 숭배하노라. 그러나 이것은 일원상과 석가모니 불을 구별하여 보는 자리에서 하는 말이요 만일 구별 없는 자리에서 본다면 일원상과 석가모니 불이 둘이 아님을 또한 알아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부처님과 대종사님이 같은 진리를 깨달으셨고 수많은 법문을 해주셨는데 우리에게 가장 원하셨던 게 무엇일까? 가장 바라셨던 게, 바라시는 게 뭘까? 이렇게 마음을 챙겨봤습니다. 팔만 대장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지 궁금한 사람들이 좀 많았는지 AI에게 그것도 읽히고 알아보니까 마음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고 두 번째는 법, 달마, 세 번째는 빌공자 공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역시 이 마음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구나. 대종사님께서도 너희 교회에서는 무엇을 배우고 가르치냐고 하면 어떻게 대답하오리까 하고 제자가 여쭈니까 원래 불교는 일체 유심조 되는 이치를 스스로 깨쳐 알게 하는 교인이 그 이치를 가르치고 배운다고 하면 될 것이요, 그 이치를 알면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이치도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 이치를 안 후에는 어떻게 하오리까 또 여쭈니까 마음이 경계를 대하여 요란하지도 않고 어리석지도 않고 그러지도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출가하고 초기 무렵에 대산 종사님께서 한번 물으셨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49년 동안 설법을 하셨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 뭐라고 하겠느냐. 대중 속에서 누군가가 뭐라고 대답을 하니까 그 박수치자 하고 말씀을 하시기를 그것은 일체 유심조다 그렇게 해주셨고, 그러면 대종사님께서 28년 동안 설법을 하셨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하겠느냐. 누가 또 뭐라고 대답을 하니까 그 박수치자 하시고 그것은 바로 용심법, 마음 작용하는 법이다. 대산 종사님께서 참 이렇게 질문하시고 생각을 하게 하고 대답하게 하고 박수치고 명강사의 기법으로 이렇게 해주시니까 제가 그때 뭐가 뭔지 모르지만 그것이 일생 동안 사진 찍힌 것처럼 이렇게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대단한 명강사 기법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또한 대종사님께서 모든 학술을 공부하되 쓰는 데 있어서는 끊임이 있으나 이 마음 작용하는 공부를 하여 놓으면 1분 1각도 끊임이 없이 사용이 되나니 그러므로 마음 공부는 모든 공부의 근본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가 후에 제가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맨날 마음 얘기를 듣고 마음 공부, 마음 작용하는 법 얘를 듣고 보고 말하고 그러다가 밖에 나가면 방학 때라든지 밖에 나가면은 세상에 그런 단어를 어떤 대중 매체에서도 못 듣고 일반 사회 사람들한테서도 못 듣고 하는데 제가 워낙 그때 물정을 모르는 그 마음에 왜 이렇게 차이가 심한가, 어떻게 이렇게 우리는 맨날 하는 단어를 여기 바깥에만 나오면 어디에서도 나오는 적이 없고 그래서 그 차이가 너무 궁금하기도 했고 의아하기도 했고 안타까워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제 시간이 흐르고 마음이라는 얘기가 안 들어가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완전히 대중화돼가지고 마음 챙김 명상에서부터 시작해서 치료, 상담, 뭐 요즘은 드라마, 노래에서도 나오고 엊그제 제가 TV를 잠깐 봤는데 주식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맨날 그러겠어요. 조금만 손해보면 막 가슴이 덜렁거리고. 그러니까 이 마음 챙김 그 프로그램을, 마음 공부 프로그램을 거기에다 어떻게 연동을 해갖고 그거를 딱 클릭해갖고 그걸 들으면서 주식을 투자를 하고 관리를, 마음 관리를 하면서 주식 관리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용심법 시대가 됐구나. 안 들어가는 데가 없이 제가 지켜본 것은 40년 내지 50년의 세월이었는데 그동안 3000년의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변화해 온 것 같습니다. 대산 종사님께서 각자의 마음을 잘 쓰게 하는 용신법이라야 사주 팔자를 뜯어 고쳐서 인간을 다시 개조하게 된다 하시고, 용신법은 인간 개조의 묘방이고 전무후무한 대도정법이다 하셨습니다. 이 일체 유심조 마음 작용 공부는 용신법은 이론상 진리가 전제되고 이론상 진리가 바탕되지 않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법신불 이론상을 진리의 상징으로 이렇게 모시고 이론상의 진리를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을 삼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수행인 이론상의 수행에 보면 이론상의 진리를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삼아서 그것이 먼저 전제되죠. 그리고 이론상과 같이 원망구조하고 지공무상 각자의 마음을 알자는 것이며, 또는 이론상과 같이 원망구조하고 지공무상 각자의 마음을 양성하자는 것이며, 이론상과 같이 원망구조하고 지공무상 각자의 마음을 사용하자는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수행 마음공부고 또 용신법입니다. 이 세상은 대소유무이치로 건설되고 12이해로 운전해가기 때문에 우리 삶은 끊임없는 경계의 연속인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천국 같은 우리 원로원과 수도원에도 경계가 있을까요? 있지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난 겨울에 대상포진을 혹독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동시에 건물, 뭐 시설, 뭐 이런 관리 문제로 어려운 시간을 봄까지, 여름 직전까지, 얼마 전까지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때로는 막막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두려움이 몰려올 때 이 이론상의 진리가 얼마나 든든하던지요. 옛날에 다른 종교인들이 진리요, 길이요, 빛이요, 생명이요 막 그렇게 열성적으로 할 때 제가 좀 정서에 안 맞아가지고 참 저 사람들 왜 이렇게 과도할까, 지나치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은 이론상 진리가 참 진리요, 길이요, 빛이요, 생명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계를 대할 때마다 이론상의 진리는 본래 없는 자리이지 하며 대조해 봅니다. 그 자리는 생로병사도 없고 대상포진도 없고 없고 없고 없구나. 그런데 그 없는 자리에서 공적 영지의 광명을 따라서 대상포진도 생로병사도 나타나고 생겨나고 드러나는구나. 이렇게 진공 묘유 조화가 무시간격에 이렇게 은연자재하고 있구나. 제가 겪는 이 모든 것들이 원래는 없지만 인연의 관계로 나타나는 이론상 진리이시구나. 그리고 이것이 무량세계이구나. 이론상 서원문에 보면은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 여여자야나여 이렇게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보면 또 이렇게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무량세계를 건설, 무량세계로 전개되었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불 이론상을 체받아서 공부를 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이 무량세계로 전개된 법신불 이론상이시구나. 이것을 체받아서 공부를 하라고 하셨지 왜 이런 일이 나한테 하며 거부하면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잖아요. 이것이 바로 파랑고해의 시작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하, 내 앞에 펼쳐진 이 무량세계가 바로 법신불 이론상의 진리임을 알고 그것을 신앙하고 공부하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것이 바로 광대무량한 낙원의 시작이구나. 그래서 제가 왜 하필이면 하면서 감사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상황이 법신불이론상 진리의 작용이시구나 하고 알아차리니까 생활 속에서 공부하여 힘이 쌓이는 감사한 경계가 됐어요. 아하, 그래서 생활시 불법, 불법시 생활일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새로움이 솟아났습니다. 정산 종사님께서 경임편 4장에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차차 모든 사람의 지각이 장년기에 드나니 멀지 아니하여 천하의 인심이 이런 대도에 돌아오리라 하셨죠. 옛날에 제가 우리나라가 도덕의 부모국이 되고 정신의 지도국이 된다는 말씀을 처음 받을 때 너무 신나고 좋아서 막 춤추고 싶을 정도로 좋았어요. 저 춤 잘 춰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 상상이 안 되죠. 그때 50여 년 전의 우리나라가 얼마나 암울했고 몇 년 있다가는 또 광주민주화운동도 터지고 정말 암울했던 그리고 힘없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도덕의 부모국이 되고 정신의 지도국이 될까, 그것이 상상이 안 되어졌는데 그것이 화두처럼 제 마음에 와서 이렇게 딱 박혀 있었어요. 시간이 흐르고 제가 국제부에 근무할 때 월드컵 기간이었어요. 근데 해외 출장을 갔는데 북측 종교 대표들과 회의를 하고 저녁 식사를 같이 하기로 했는데 그 저녁 식사 직후에 대한민국의 축구 경기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잘 돼가지고 북측 대표단들도 같이 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렇게 늘 그렇게 화기애애하고 이렇게 편안한 분들이 아닌데 그날 박수도 쳐주고 같이 응원을 했었는데 그때 저는 어느 나라하고 했는지 또는 몇 대 몇으로 이겼는지 졌는지 지금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지금까지도 제 마음에 남아있는 게 얼핏 비춰준 붉은 악마의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아 저게 도덕의 부모국 정신의 지도국으로 가는 상두소리인가? 저 에너지가 바로 그렇게 몰고 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나왔을 때도 저는 그렇게 따라서 못하지만 춤도 못 추고 그러지만 세계 사람들이 막 들썩거리면서 그 에너지가 막 이렇게 퍼져나가는 걸 보니까 너무 반가워서 없는 시간에라도 그 음원 차트 막 클릭을 해주면서 제가 응원을 했어요. 이쯤에서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그룹이 요즘 핫한 그룹 있지요. 누구예요? 어떤 그룹이에요? BTS 다 아시네. BTS를 제가 처음 볼 때 이들이 작곡 작사도 관여를 하면서 진정성 있게 하잖아요. 그리고 자아정체성을 찾아가는 가사 그리고 활동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마음공부, 이 사람들이 마음공부 과정, 구도 과정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마음이 보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으로 와 신도 나고 응원도 하고 그러던 때에 제가 이제 그때 미국에 살 때였는데 어느 날 미국인들과 담소를 하고 앉아있다가 야 니네 BTS를 아냐 하면서 막 제가 신나게 홍보를 하고 앞으로 크게 될 애들인데 한번 노래 한번 들어봐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빙긋이 처음에는 웃다가 이제 들으라고 하니까 안 들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핸드폰 클릭해갖고 듣고 그랬는데 그 빙그레 웃는 그 미소, 웃음의 의미를 저는 캐치했죠. 여기가 어디냐. 문화예술이 모든 세계의 문화예술이 교차하는 문화예술의 수도인 뉴욕이다. 어따 대고 이름도 모르는 BTS, 보지도 못한 BTS 얘기를 하는 그런 아마 생각으로 웃었을 것 같다, 그런 상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요, 1, 2년 후에 이 사람들이 무슨 잡지를 하나 가지고 와서 이거 좀 보라고 하는데, 그게 뉴욕타임즈에서 내는 잡지였어요. 근데 그 잡지의 첫 커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페이지까지 전부 BTS로 도배돼가지고 단 한 건도 다른 것은 없고 BTS만 온 잡지에 다 실려 있어서 이거는 BTS 잡지라고 딱 이름을 하면 좋겠다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또 춤추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봐라, 내가 말할 때 몰랐지? 안 믿었지? 속으로만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제가 사람들은 열성 팬인 줄 알아요. 근데 노래 한 구절도 제가 부를 줄 모르고 그 공연 한 번도 가볼 수도 없을 뿐더러 가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1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는데요, 요즘 해외 공연을 하잖아요. 우리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난리예요, 해외는. 근데 나라와 도시의 경제도 바꾸고 있고, 문화도 바꾸고 있고, 분위기도 바꾸고 있고, 감정도 바꾸고 있고, 마음도 바꿔요, 전부 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나라들은 진즉부터 국가 원수급의 대우도 해주고, 이번에 보니까 실리콘밸리도 있고 가까이 있는 그 세계 가장 유명한 대학 중에 하나인 스탠포드, 그 명문대에서는 다른 데서는 아리랑 떼창 다 하니까 그러려니 한국말로 막 아리랑을 부르고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플러스 태극기를 전부 펼쳐들었어요, 그곳에서. 그래서 BTS의 놀라운 현상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어떤 거 들어도 놀랍지도 않아요, 사실은. 근데 한 외국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BTS 현상을 보고서 이것은 더 이상 음악 차원이 아니고 예술 차원도 아니고 문화 차원도 아니고 역사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이런 한류 정점 가장 마지막에 다다를 그 귀결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 고대하고 짐작하고 계시듯이 모든 부분의 한류를 거쳐서 다다를 곳은 정신개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신법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염원하고 있었나요? 세계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가고 있고, 한국 가보는 것이 일생 소원이다 하는 애들이 막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결국 한국에 와서 한류의 뿌리 근원을 찾을 것이고, 우리의 정신적 뿌리를 찾을 것이고, 태극사상, 일원사상, 하나의 진리를 찾게 되고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세계 문명이 이동을 하고 있는 가슴 벅찬 기회 앞에 있습니다. 정말 기회의 순간들인 것 같아요, 요즘. 교단도 한국어까지 다 배워갖고 오는 세계 교화의 장이 우리 앞에 이렇게 펼쳐질 것이니 정말 얼마나 희망이에요, 사실은 알고 보면. 이런 때를 위해서 대종사님께서는 준비를 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주인 될 사람이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이 없으면 오는 손님을 어떻게, 무엇으로 대접을 하리요? 그러시면서 세계가 금강산의 참 주인을 찾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 여기 있다 할 자격을 갖추기에 공을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정산 정사님 말씀대로 마음 공부 잘 잘 하여서 새 세상의 주인이 되도록 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부처님, 대종사님, 역대 스승님들의 간절히 원하신 바, 바라신 바인 것 같습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 다시 한번 진심으로 경축을 하며 저를 포함한 모든 인류가 각자의 마음을 먼저 살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신 세력이 확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전쟁과 질병, 빈곤이 사라지고 지구 환경을 잘 가꾸어 나가서 세상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다 함께 사응서원을 올립니다. 대중은 자리에서 일어나 성가 97장 서원의 노래를 함께 부릅니다.

0: 원기 111년도 부처님 오신 날 석존 성탄절 경초 기념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2: 기분 좋은 날 그대와 함께 협립양산
3: 산뜻한 색상 세련된 디자인 협립양산 참 좋아요. 아름다워요.
2: 협립양산
3: 협립양산 참 좋아요. 우리 곁에 협립.
4: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대구 프로젝트 대구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5: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종사 수승 화강드는 이치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물의 성질은 아래로 내리는 동시에 그 기운이 서늘하고 맑으며 불의 성질은 위로 오르는 동시에 그 기운이 덥고 탁하나니 사람이 만일 번거한 생각을 이뤄내어 기운이 오르면 머리가 덥고 정신이 탁하여 지내기 마르는 것은 불기운이 오르고 물기운이 내리는 연고이요. 만일 생각이 잔자고 기운이 평순하면 머리가 서늘하고 정신이 명랑하여 맑은 침이 입속에 도나니 이는 물기운이 오르고 불기운이 내리는 연고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15장 말씀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함께 성인 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 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출발합니다.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퓨.

말씀하시기를 극하면 변하는 것이 천지의 이치라. 개인이나 가정이나 단체나 국가나 모두 그 왕성할 때를 조심하여야 하나니라. 원불교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말씀하시기를 인정이 과하면 착심이 되나 적당하면 바로 그것이 덕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33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4: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0: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일을 당하기 전에는 미리 연마하고 일을 당하여서는 잘 취사하고 일을 지낸 뒤에는 다시 대조하는 공부를 부지런히 하며 비록 다른 사람의 일이라도 마음 가운데에 매양 반조하는 공부를 잘하면 점점 사물에 능숙하여져서 모든 응용에 걸리고 막히지 아니하리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행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말씀하시기를 아랫사람이 윗사람 섬기기도 어렵지만은 윗사람이 아랫사람 위하기는 더욱 어렵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38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이명훈이 묻기를 제가 재주 하나를 배워 가지려 하오니 이 세상에 어떠한 재주가 제일 크나이까? 답하시기를 사람과 잘 화하는 재주를 배워 가질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은기편 13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현찾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행할 바 도가 많이 있으나 그것을 요약하면 상과사의 도에 벗어나지 아니하나니 살 때 생의 도를 알지 못하면 능히 생의 가치를 바라지 못할 것이요 죽을 때 사의 도를 알지 못하면 능히 악도를 면하기 어렵니.

0: 원불교 교전 대정경 전도품 7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2: 밝은 소리 밝은 세상 훈훈한 이야기
3: WBS
2: 원음방송
4: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방송입니다. HLCS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 이창이 묻기를. 과거, 현재, 미래를 위하여 어떠한 어른이 제일 큰 발견을 하여 주셨나이까? 답하시기를 제일 큰 은혜를 발견하여 주신 어른이니라. 또 묻기를 어떠한 사이에 큰 원수가 맺어지나이까? 말씀하시기를 가장 가까운 사이에 큰 원수를 짓기 쉽나니 가까운 사이일수록 조심할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16장 법문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재주 있는 사람은 남의 재주를 자기 재주 삼을 줄 아나니 그런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을 흥하게 하고 나라에 있으면 나라를 흥하게 하고 천하에 있으면 천하를 흥하게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3장 법문입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4: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0: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5: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좋게 하여 항상 화평한 마음을 가지게 하면 나도 또한 화평한 얼굴을 가지게 될 것이요. 남을 불안하게 하면 나도 또한 우울한 얼굴을 갖게 될 것이니 사람을 대할 때는 안과 밖이 같은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며 은악 양선하여 저 사람을 도와주면 저 사람도 나에게 도움을 주게 되느니라. 그런즉 비록 마음에 싫은 사람이라도 상생으로서 말을 하고 기운을 터야 나에게 기운이 응하느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32장 법문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인조견은 결국 비단 행세를 못하나니 외식에 힘쓰지 말고 오직 실을 기르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9장 법문입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실지 훈련을 소홀히 하면 머리에 스치는 말과 생각만으로 능사를 삼아 건넘는 사람이 되기 쉽나니 생활 속에서 그 일 그 일에 단련하는 훈련을 계속하여야 걸림없는 취사를 할 수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훈련편 10장 법문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은아입니다. 잠시의 방심이나 실수로 발생한 화재는 순식간에 소중한 인명은 물론 재산까지 앗아가는 무서운 재난입니다. 하지만 철저한 사전 예방과 신속한 사고 대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화재 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재 사고의 유형은 전기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고 가스와 유류, 담뱃불로 인한 화재도 빈번합니다. 전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전선은 콘센트로 완벽하게 꼽고 문어발식 배선은 하지 않으며 전기기구를 구입할 때에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담요와 전열기구를 수시로 점검하는 건 당연하겠죠. 가스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LPG 용기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두고 정기적으로 배관과 호스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 가스불을 켜기 전 냄새를 맡아 확인하고 가스 사용 뒤에는 코크와 중간 밸브를 반드시 잠가야 합니다. 화재 사고가 났을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큰 소리로 주위 사람들에게 불이 난 사실을 알리고 신속하게 119에 신고합니다. 그 다음 가스 중간 밸브를 잠그고 전기 스위치를 모두 차단한 뒤 반드시 비상 계단을 이용해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건조한 날씨에 발생하기 쉬운 산불 사고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등산을 할 땐 성냥이나 라이터 같은 화기물을 소지하지 말고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를 하며 주변 불시 단속을 철저히 합니다. 또 산림과 인접한 곳에선 논밭 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을 비롯해 화기 취급을 해선 안 되겠죠. 무엇보다 화재 안전은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예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화재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이 함께합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시뻘건 불길로 뒤덮인 도로.
2: 한 뿌리 마을 근처까지 접근하고
3: 문화유산 피해도 심각합니다.
4: 10년간 발생한 산불 총 5,455건. 그중 67%의 산불이 사람들의 작은 부주의로 발생했는데요. 오늘은 산불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을 알아봅니다. 성묘 벌초를 위해 산에 갈 때 향이나 양초 등 화기물질은 두고 가세요. 묘지 주변 정리를 위해 낙엽이나 쓰레기를 모아 소각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농가 역시 논밭과 농업 부산물을 불법 소각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가나 산 인근에서 예초기, 그라인더, 용접기 등의 기계를 사용할 때는 불티나 과부하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더더욱 주의하세요. 기후 위기로 인해 대형 산불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더 자주 우리의 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예방수칙을 꼭 기억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무서운 죄업 세 가지가 있으니 그 하나는 견눈치로 저 사람이 죄악을 범하였다고 단정하여 남을 모함하는 죄요. 둘은 남의 친절한 사이를 시기하여 이간하는 죄요. 셋은 삿된 지혜를 이용하여 순진한 사람을 그릇 인도하는 죄라. 이 세 가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눈을 보지 못하는 과보나 말을 못하는 과보나 정신을 잃어버리는 과보 등을 받게

0: 이야기 WBS 원음 방송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범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범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잘 참기가 어렵나니 참고 또 참으면 영단이 모이고 꾸준히 하기가 어렵나니 하고 또 하면 마음에 힘이 쌓여 모든 일에 자제함을 얻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흥편 46장 법문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우리 속담에 말하고 다니는 것을 나팔 불고 다닌다고도 하나니 그런즉 그대들은 모든 경계를 당해 나팔을 불 때 항상 좋은 곡조로 천만 사람이 다 화하게 하며 자기 일이나 공중의 일이 흥하게는 할지언정 서로 다투게 하고 망하게는 하지 않도록 하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1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보배가 있다. 옥으로도 못 견줄, 금으로도 못 견줄 무슨 보배인고 평생 닦은 덕이요 최후 일령 맑은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32장 법문입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꽃가루 발생량이 많아지면서 알레르기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알레르기 비염 환자는 9년 사이에 무려 100만 명 이상 증가했는데요.
2: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하는 꽃가루 대처법을 알아봅시다.
1: 기상청 날씨누리 사이트에서 꽃가루 농도를 미리 확인합니다. 메뉴에서 해마 날씨, 생활기상정보, 생활기상지수 순서로 들어가면 꽃가루 농도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꽃가루 농도가 높은 날 외출해야 한다면 마스크, 안경, 모자를 착용합니다. 실내로 들어가기 전 옷에 묻어있을 꽃가루를 털어주세요. 외출복은 갈아입고 손과 얼굴을 깨끗이 씻습니다. 꽃가루가 심한 날은 환기를 자제하고 공기정화기를 사용하세요. 분무기로 공중에 물을 뿌리면 더 편하게 꽃가루를 청소할 수 있습니다.
2: 우리의 면역력을 위협하는 꽃가루, 철벽 방어하세요.
3: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대구 프로젝트, 대구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시작한 아침이 특별해진다. 아침마다 눈꺼풀은 천근만근, 출근하는 발걸음도 천근만근이시라고요? 이제 당신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기분 좋은 음악으로 설레는 아침, 여러분의 눈과 귀를 깨워드릴게요. 평일 아침 7시,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수도인이 구하는 바는 마음을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자는 것이며 상사의 원리를 알아서 상사를 초월하자는 것이며 죄복의 이치를 알아서 죄복을 임의로 하자는 것이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 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범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범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몰라준다고 한탄하지 말라. 진리는 공정한지라 쌓은 공이 무공으로 돌아가지 않으며 같은 덕이라도 음덕과 무념의 덕이 최상의 공덕이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67장 법문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대종사 그 의만 바르고 그 이를 도모하지 아니하면 큰 이가 돌아오고 그 도만 밝히고 그 공을 개교하지 아니하면 큰 공이 돌아오나니라 하시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7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감사생활만 하는 사람은 늘 사은의 도움을 받게 되고 원망생활만 하는 사람은 늘 미물에게서도 해독을 받으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59장 법문입니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만 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열반을 앞두고 갖추어야 할 보물 세 가지가 있나니 하나는 공덕이요, 둘은 상생의 선연이요, 셋은 청정한 일념인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청정 일념이니라. 아무리 공덕을 쌓고 선연을 맺었다 하더라도 평소에 공부 없는 사람은 이것이 다 아상이나 착심의 자료로 화하기 쉽나니 공술의 공수거의 원리를 철저히 깨달아 최후 일념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 큰 보배가 아니고 무엇이리요.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생사편 9장 법문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원불교 성가와 법문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7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불보살이나 범부나 좋은 것을 좋아하고 낮은 것을 싫어함은 같으나 불보살은 아무리 좋아도 의리에 부당하면 취하지 않으시고 범부는 의리에 부당하여도 취하는 점이 다르며 불보살은 희로애락의 경계를 당하여도 증애에 착심이 없으시나 범부는 좋고 낮은데 집착하는 점이 다르시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41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 품삯은 바로 나오나 일년 농사는 가을에야 수확하듯이 큰 이익은 늦게 얻어지고 큰 공부는 오래 걸리나니라. 복을 조금 지어놓고 바로 돌아오지 않는다 하여 조급증을 내지 말고 계속하여 더 지으며 죄를 지어놓고 바로 안 돌아온다고 안심하지 말고 바로 참해 개과하라. 한도가 차면 돌아올 것은 다 돌아오나니 꾸준히 방심하지 말고 공을 쌓으라. 원불교 정산정사법어 무본편 43장 법문입니다.

전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WBS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인에게 세 가지 스승이 있나니 말로나 글로나 행동으로서 나를 가르쳐 주시는 사람 스승과 눈앞에 버려 있는 무언의 실제로서 나를 깨우쳐 주는 우주 스승과 스스로 자기를 일깨워 주는 양심 스승이라. 사람이 큰 도를 이루고자 하면 이 세 가지 스승의 지도를 다 잘 받아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무본편 53장 법문입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있는 좋은 것은 좋은 대로 낮은 것은 낮은 대로 각각 경우를 따라 그곳에 마땅하게만 이용하면 우주 안의 모든 것이 다 나의 이용물이고 이 세상 모든 법은 다 나의 옹호 기관이니라. 시장 물건 가운데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쓰지 못할 경우가 있고 비록 낮은 것이라도 마땅히 쓰일 경우가 있나니 금과 옥이 비록 보물이지만 당장의 배고픔에는 밥 한 그릇만 못할 것이요 양잿물이 아무리 독한 것이라 하나 세탁을 하는 데는 필요한 물건이니라. 이와 같이 물건 물건의 성질과 용처가 각각 이거늘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한편만을 보아 저의 바라고 구하는 바 외에는 모든 물품이 다 쓸데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은 편협하고 우치한 마음이라 하시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불지품 22장 말씀입니다.

0: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방송하는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WBS 대구 원음 방송은 호출부호 HLCS, 주파수 FM 98.3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WBS 대구 원음 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대구 원음 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윤원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대구 원음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재환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대체 휴일인 오늘, 이 하루는 마치 부처님이 선물해 주신 날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느 날보다 더 마음 잘 쓰고 배려와 자비를 행하고 하루의 마무리쯤에 그 시간들을 돌아볼 때 염화 미소를 지을 수 있어야겠다 생각해요. 성지의 아침, 여유로운 월요일에 시작합니다.

좌선을 시작합니다. 좌선은 마음의 망념을 쉬게 하고 진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몸에 화기를 내리고 청정한 수기를 오르게 하는 공부입니다.

전신의 힘을 단전에 툭 부려 일념의 주착도 없이 다만 단전의 기운 주해 있는 것만 대중 잡습니다. 방심이 되면 그 기운이 풀어지니 곧 다시 챙겨서 기운 주하기를 잊지 않습니다.

일환상사원문 반야바라밀다심경 효유암좌선문 독경을 합니다.

법어를 봉독해드립니다. 정산종사 법어 원리편 27장입니다.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큰 것이며 유념보다 무념이 더 크나니 대개 유는 태가 있으나 무는 태가 없는 까닭이니라. 유념의 공덕에는 유루의 복이 오고 무념의 공덕에는 무루의 복이 오나니 옛 사람이 상천의 덕은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다 하였나니라. 자취 없는 덕을 쓰는 이는 하늘 같은 덕을 쓰는 이라. 능히 시방을 거느리나니 인간 복만 타려하지 말고 천복을 짓고 받으며 사람의 스승만 되려 하지 말고 삼계의 스승이 되라.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는 덕, 자취 없는 덕. 오늘도 법문 마음에 새깁니다. 5월을 마무리할 즈음인데 이미 피었다가 졌을 제비꽃을 노래로 듣습니다. 조동진의 제비꽃 들려드리면서 성지의 아침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새로운 희망으로 오늘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5월은 감사와 보은의 달입니다. 가정에서는 만사만리의 근본이 되는 이 몸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과 믿음으로 함께 해온 부부간의 고마움을 전하는 보은의 달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사회와 교당에서는 나를 가르쳐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스승님 은혜에 감사하고 보은하는 한 달이 되도록 노력하겠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선연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하게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향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물질 문명은 주로 육진 생활에 편리를 주는 것이므로 그 공효가 바로 현상에 나타나기는 하나 그 공덕에 국한이 있으며 도덕 문명은 원래 형상 없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는 것이므로 그 공효가 더디기는 하나 그 공덕에 국한이 없나니 재생 의세하는 위대한 힘이 어찌 물질 문명에 비할 것이며 그 광명이 어찌 한 세상에 그치고 말 것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32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 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라디오 전서. 반갑습니다. 라디오 전서 진문진 교모입니다. 코끝으로 공개를 들이쉰다는 것은 너무도 고마운 일이죠. 왜냐하면 내 생명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사소한 것에 불과한 것 같지만 매일 새롭게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는 삶의 선물입니다. 이처럼 하루하루 내 삶에 은혜가 충만하지만 그것을 잊고 살지는 않았나 되돌아보게 되는데요. 꽃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오래 핀다고 하죠. 새로운 하루 감사 생활로 가꾸시기 바랍니다. 법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정전입니다.

원불교 전서 원불교 교전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처처불상 사사불공 무시선 무처선 동정이려 영욕상전 불법시 생활 생활시 불법 교리도 이론은 법신불이니 우주 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이요 일체 중생의 본성이다 인가 보응의 신학문 사은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사요 자령양성 지자본의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 보은즉불공 처처불상 사사불공 진공묘유의 수행문 사막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 팔조 신분의성 불신 탐욕 나우 동정간 분리선 무시선 무처선 개송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면 유와 무가 구공이나 구공 역시 구족이라 4대 강령 정각 정행 지은 보은 불법 활용 무아 봉공 정전 제1 총서편 제1장 개교의 동기 현하 과학의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물질을 사용하여야 할 사람의 정신은 점점 쇠약하고 사람이 사용하여야 할 물질의 세력은 날로 융성하여 쇠약한 그 정신을 항복받아 물질의 지배를 받게 함으로 모든 사람이 도리어 저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 생활에 어찌 파란 고해가 없으리요. 그러므로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써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 파란 고해의 일체 생명을 광대 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니라. 제2장 교법의 총설 불교는 무상대도라 그 진리와 방편이 호대하므로 여러 선지식이 이에 근원하여 각종 각파로 분립하고 포교문을 열어 많은 사람을 가르쳐왔으며 세계의 모든 종교도 그 근본되는 원리는 본래 하나이나 교문을 별립하여 오랫동안 제도와 방편을 달리하여 온 만큼 교파들 사이에 서로 융통을 보지 못한 일이 없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다 모든 종교와 종파의 근본 원리를 알지 못하는 소치라 이 어찌 재불재성의 본이시리요. 그 중에도 과거의 불교는 그 제도가 출세간 생활하는 승려를 본의하여 조직이 되었는지라 세간 생활하는 일반 사람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서로 맞지 아니하였으므로 누구나 불교의 참다운 신자가 되기로 하면 세간 생활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며 직업까지라도 불구하게 되었나니 이와 같이 되고 보면 아무리 불법이 좋다 할지라도 너른 세상에 많은 생명이 다 불운을 입기 어려울지라 이 어찌 원만한 대도라 하리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주 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인 법신불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사은가, 수양, 연구, 치사의 사막으로서 신앙과 수행의 강령을 정하였으며 모든 종교의 교지도 이를 통합 활용하여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되자는 것이니라.

네, 원불교정전 표어, 교리도, 개교의 동기, 교법의 총서를 봉독해드렸습니다. 이어들으신 성가는 새 세상의 새 진리를 원불교 성가 123장이었습니다. 다음은 대종경 법문을 봉독해드립니다.

1. 한때 대종사 법성에서 배를 타시고 부안 봉래정사로 오시는 도중 뜻밖의 폭풍이 일어나 배가 크게 요동하며 뱃사람과 승객들이 모두 정신을 잃고 혹은 우는 사람도 있고 토하는 사람도 있으며 거꾸러지는 사람도 있어서 배 안이 크게 소란하거늘 대종사 태연 정색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아무리 죽을 경우를 당할지라도 정신을 수습하여 옛날 지은 죄를 뉘우치고 앞날에 선업을 맹세한다면 천력을 빌어서 살 길이 열리기도 하다니 여러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라 하시니 배에 탄 모든 사람이 다 그 위덕에 신뢰하여 마음을 겨우 진정하였던 바 조금 후에 점점 바람이 자고 물결이 평온하여지거늘 사람들이 모두 대종사의 그 태연부동하신 태도와 자비 윤택하신 성체를 배웠고 흐망함을 마지 아니하니라. 2. 대종사 하루는 실상사에 가시었더니 때 노승 두 사람이 한 젊은 상좌에게 참선을 하라 하되 종시 듣지 아니한다 하여 무수히 꾸짖고 나서 대종사께 고하기를 저런 사람은 당장에 천불이 출세하여도 제도하지 못하리니 이는 곧 세상에 버린 물건이라 하거늘 대종사 웃으시며 말씀하시기를 화상들이 저 사람을 생각하기는 하였으나 저 사람으로 하여금 영영 참선을 못하게 하는 것도 화상들이로다 하시니 한 노승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우리가 저 사람에게 참선을 못하게 한다 하시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남의 원 없는 것을 강제로 권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영영 그 일을 싫어하게 함이니라. 내가 지금 화상에게 저 산의 바위 속에 금이 들어있으니 그것을 부수고 금을 캐라고 무조건 권하면 화상은 곧 나의 말을 믿고 바로 채굴을 시작하겠는가? 노승이 한참 동안 생각한 후에 말하기를 그 말씀을 믿고 바로 채굴은 못하겠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화상이 그와 같이 확신을 하여 주지 않는데 내가 만일 강제로 권하면 화상은 어찌하겠는가? 필시 내 말을 더욱 허망하게 알고 말 것이니 저 사람은 아직 참선에 대한 취미도 모르고 아무 발언도 없는데 그것을 억지로 권함은 저 사람으로 하여금 참선을 도리어 허망하게 알게 함이요 허망하게 아는 때에는 영영 참선을 아니할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이는 사람 제도하는 묘방이 아니니라. 노승이 말하기를 그러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제도하는 묘방이 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저 바위 속에 금이 든 줄을 알았거든 내가 먼저 채굴하여다가 그것을 광채 있게 쓰면 사람들이 나의 부유해진 연유를 알고자 하리니 그 알고자 하는 마음의 정도를 보아서 그 내역을 말하여 준다면 그 사람들도 얼마나 감사히 그 금을 채굴하려 할 것인가. 이것이 곧 사람을 제도하는 묘방일까 하노라. 노승들이 고쳐 앉으며 말하기를 선생의 제도하시는 방법은 참으로 광대하나이다 하니라. 3. 대종사 봉래 정사에 계실 때 하루는 저녁 공양을 아니 드심으로 시봉하던 김남천, 송적벽이 그 연유를 여쭈었더니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에 있음에 그대들의 힘을 입음이 크거늘 그대들이 오늘 밤에는 싸움을 하고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떠나갈 터이라. 내밀이 밥을 먹지 아니하려 하노라. 두 사람이 서로 사례기를 저희 사이가 특별히 다정하온데 설령 어떠한 일로 마음이 좀 상한들 가는 일까지야 있겠나이까. 어서 공양에 응하소서 하더니 몇 시간 뒤에 벼랑간 두 사람이 싸움을 하며 서로 분을 참지 못하여 짐을 챙기다가 남천은 대종사에 미리 경계하심이 생각되어 그대로 머물러 평생의 성훈을 지켰고 적벽은 이튿날 아침에 떠나가니라. 4. 원기 9년에 익산총부를 처음 건설한 후 가난한 교단 생활의 첫 생계로 한동안 엿 만드는 업을 경영한 바 있었더니 대종사 항상 여러 제자에게 이르시기를 지금 세상은 인심이 고르지 못하니 대문 단속과 물품 간수를 철저히 하여 도난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만일 도난을 당하게 된다면 우리의 물품을 손실할 뿐만 아니라 또한 남에게 죄를 짓게 해줌이 되나니 주의할 바이니라 하시고 친히 자물쇠까지 챙겨주셨으나 제자들은 아직 경험이 부족한 관계로 미처 모든 단속을 철저히 하지 못하다가 어느 날 밤에 엿과 엿 목판을 다 잃어버린지라 제자들이 황공하고 근심됨을 이기지 못하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근심하지 말라. 어제 밤에 다녀간 사람이 그대들에게는 큰 선생이니 그대들이 나를 제일 존중한 스승으로 믿고 있으나 일전에 내가 말한 것만으로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다가 이제부터는 내가 말하지 아니하여도 크게 주의를 할 것이니 어젯밤 약간의 물품 손실은 그 선생을 대접한 학비로 알라.

오늘 대종경 법문은 실시품 1장에서 4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창작성가 선생을 대접한 학비였습니다. 이어서 정산종사 법어를 봉독해드립니다.

같이 말씀하시기를 교목 세신이라는 말이 있나니 세신이란 곧 대대로 나라를 받들어 나라와 가문이 운명을 같이 할 만한 중한 신하를 이름이라. 우리는 또한 이 회상과 생사고락을 같이 할 만한 동지가 곧 이 회상의 세신이니라. 이 회상과 이 교법을 위하여는 신라의 이차돈같이 삼세를 통하여 고락과 근심을 함께하며 이 법이 없어지면 나도 없어지고 이 법이 흥하면 나도 흥하는 것으로 알고 생명도 바칠 만한 혈신민물이 다름 아닌 이 회상의 세신이니라. 옛날 백제는 처음에는 열 사람의 세신이 있어 십제라 이름하였다가 후일 100명의 세신이 있게 되어 백제라 이름하였다 하나니 우리도 천인이면 천인, 만인이면 만인이 다 이 회상과 생명을 같이 하여 천하의 권리로도 흔들지 못하고 금은과 보패로도 달래지 못할 참다운 전무 출신이 많이 나면 날수록 우리 회상은 영원히 흥왕하고 시방에 빛나리라. 8.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업의 성공과 파괴의 원인이 그 사업의 주인들의 존심과 방심에 달려있나니 시종이 한결같이 꾸준한 정성심과 주의심을 놓지 않는 것이 존심이라. 이것이 성공의 원인이요 좀 고생이 된다 하여 열의가 식거나 좀 오래되었다 하여 함부로 하는 것이 방심이라. 이것이 파괴의 원인이니라. 부처님 사업을 하고 부처될 공부를 하는 우리는 부단한 정성과 끊임없는 주의심을 놓지 말고 영원히 퇴전치 않는 큰 성공을 거두도록 힘써야 할 것이니라. 9. 말씀하시기를 도량에 산다 하여 다 도인이며 출가를 하였다 하여 다 참다운 전무 출신이리요. 우리가 대종사와 선진들의 핏땀으로 이루신 이 사업의 근본을 한때라도 잊어서는 아니 되나니 영산에서 수출 팔고 삼동에 언을 막던 일 변산에 내왕하시면서 강밥으로 끼니를 때우시고 돗자리 행상으로 노자를 장만하던 일 익산 총부 건설 당시에 농사짓고 엿을 곱던 일 등 이 회상의 창립사를 생각한다면 흙 한 줌 기둥 하나가 다 대종사와 선진들의 핏땀의 결정체라. 언제나 검소하고 낭비하지 말며 소로서 대를 이루신 근실한 창립정신을 대대로 잊지 말고 이어 나아가야 할 것이니라. 10. 말씀하시기를 서울의 어떤 보호집에서는 사당에 소금지게를 보관하여 그 조상이 소금장사로 살림 이룬 것을 기념하는 동시에 자손 대대로 그 근검한 정신을 잊지 아니한다 하니 얼마나 본받을 만한 일인가. 우리 회상도 대종사와 구인 선진들의 근검하신 혈승으로 이루어진 이 사업의 근본을 한때라도 잊어서는 아니 되나니 어떠한 곤군과 고난이라도 창립 초기에 가난하던 때를 추모하여 무난히 즐겁게 돌파하여야 영원히
이 회상이 발전하리라. 11. 말씀하시기를 공금은 곧 여러 사람을 위한 대중의 돈이므로 개인의 돈을 범용한 것보다 그 죄가 훨씬 중하나니 공금 쓰기를 무서워하라. 또는 불보살 성형 같은 큰 공인을 비방하고 모해하면 생함지옥에 든다 하였나니 그 죄에는 천지 허공법계의 노여움이 따르기 때문이니라. 12. 말씀하시기를 학식이 적고 인물이 출중하지 못하여 비록 하급의 직을 가지고 평생을 지내더라도 대중을 위하고 도를 위하여 낙도하는 마음이 쉬지 않는다면 그는 곧 큰 도인이요 참 전무 출신이며 그 마음이 항상 처지에 안분하지 못하고 자기의 인격은 생각하지 않고 과분한 대우나 바란다면 그는 참다운 전무 출신이 아니니라. 13. 말씀하시기를 전무 출신은 스스로 발언하고 스스로 주인되어 영생토록 몸바칠 각자의 성직이므로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근심한 일도 아니오 또는 나에게 대우 없음을 성낼 일도 없나니라.

0: 오늘 정산종사 법원은 공도편 7장에서 13장까지 받들었습니다. 이어들으신 성가는 원불교성가 138장 나 없음에 였습니다. 이어서 대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립니다.
1: 6.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중생과 불보살의 생사에는 큰 차이가 있나니 중생은 진리를 모르고 삶으로 현실에만 쫓겨 좋은 의식주를 얻기 위한 희망과 재미로 살며 복과 죄가 어느 곳으로부터 오는지 원인을 모르고 살며 나와 너의 국한과 한 가정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살며 죽을 때에도 무명의 업력에 끌려 착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죽으며 전도 몽상으로 헤매다 부자유와 속박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죽게 되느니라. 그러나 불보살은 일심을 모으고 이론에 개합하는 재미로 살며 진리를 하나하나 알아가고 사리간에 걸림없이 아는 재미로 살며 아는 것을 실행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 재미로 살며 죄와 복이 다 자기가 짓고 받는 이치를 알고 살며 천하를 한 집안 삼고 육도 사생을 한 권속 삼아 무슨 방면으로든지 회복의 물로를 열어

4. 인과 성을 지으시니 원인이 결과가 되니 주는 자가 받는 자로다. 달게 받아 다시 갚지 말고 선업으로 인연을 맺으라. 금생에 업력에 끌려다니면 내생에 그 과보가 다시 돌아오고 금생에 업력을 굴리고 다니면 내생에 그 과보가 생기지 아니하도다. 8. 대산종사 생사송을 지으시니 생사가 둘 아니니 가는 자가 오는 자로다. 남이 없는지라 멸함도 없고 멸함이 없는지라 남이 없도다. 나서 오매 남이 아니요 죽어서 감에 죽음이 아니로다. 남이 없는 고로 멸함이 없고 멸함이 없는 고로 남이 없도다. 9.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생사는 가고 오는 것이니 해탈하여 영생을 준비하고 인과는 주고받는 것이니 달게 받고 다시 갚지 아니하여 은혜를 심어야 하느니라. 1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가는 인연을 위해 천도에만 힘쓸 것이 아니라 오는 인연을 위해 태교에도 힘을 써야 하나니 항상 대인을 흠모하고 담는 공부를 할 것이요 심고 생활로 진리의 정기를 받는 공부를 할 것이요 신용을 지키는 공부를 할 것이니라. 1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수양에 취미를 붙이고 사는 사람이 가장 욕심이 많은 사람이요 무력에 집착하여 사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니라. 무력에 가려 한 번 어두워지면 죽어갈 때 전도가 되어 우마 육축에 떨어지고 욕심이나 음욕에 빠지면 금사망보를 받게 되나니 지옥은 오히려 빠져나올 기회가 있으나 금사망보는 수천만 년을 갈 수도 있느니라. 사후의 천도를 위하여 주위 인연들이 간절히 심고를 올리고 축원하면 진급할 수 있으나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평소에 자신이 수양을 많이 하여 스스로 제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느니라. 12.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성주는 묵묵히 아는 가운데 마음으로 통하며 한 생각 한 생각 잊지 않아야 깨달을 수 있나니 영천영지 영보장생하여 천지인 삼재의 합이라며 만세멸도 되더라도 독생 독존 독노한 자리에 살며 거래의 도를 깨쳐 만세의 무궁한 일원화를 비워서 걸음걸음이 크고 넓고 밝은 대성경 대현전을 이루자는 뜻이니라. 13.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정성 없이 죄를 지내면 영가에게 아무런 힘도 미치지 못하나니 천도제를 지낼 때에는 영가를 위해 정성을 다해야 하느니라. 자기가 지은 죄업을 소멸하려면 안으로 자성이 공한

자리를 깨달아 죄업을 진실로 참여하여 청정한 마음을 기르고 밖으로 무상 보시를 통하여 복락을 많이 장만하고 꿈에라도 죄짓는 생활을 하지 않아야 천지기운이 돌아와 제도를 받을 수 있느니라.

라디오 전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발견하고 보은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도 대종경 공부와 함께 법설에 녹아있는 은혜로운 기운으로 마음 공부하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그 교이펌 우리가 1장을 같이 이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교이펌 2장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2장의 내용은요. 그 한 제자가 여쭙기를 그 어떠한 도가 그 큰 도입니까? 이렇게 그 물으셨거든요. 예, 어떠한 도가 큰 도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으시니까 그 물음에 대한 그 대종사님의 그 답변이 지금 이제 2장의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그 큰 도의 정의죠. 큰 도를 이제 정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물으시니까 그 물음에 대한 이제 대답으로 이제 큰 도가 어떤 도다 하는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 2장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 그 말씀에 보면은요. 천하 사람이 다 행할 수 있는 것은 천하의 큰 도요. 또 소수만 행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큰 도가 아니다. 이제 그렇게 지금 말씀을 그 하시면서요.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우리 교단이 지향하는 이런 종지, 그 이런 종지, 그 이런 종지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요. 이런 종지와 또 그 사은사요 사막 8조. 8조는 이제 어디에 국한되지 않고, 천하 사람들이 다 행해야 될 도를 그 밝힌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바로 큰 도다. 이제 하는 그런 그 말씀을 지금 교이펌 2장에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대목을 그 공부를 지금 하면서요. 이제 천하 사람이 다 행할 수 있다. 다 행할 수 있다. 이제 그러면 뭐 무엇이든지 간에 대충 하면 천하 사람들이 다 행할 수 있죠. 사실은요. 다 행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도들을 모두 종교에서 이제 얘기를 그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다 얘기를 했지만도, 그건 이제 그래도 지금, 그렇게 안 되는 그런 그 종교들도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그건 이제, 그거는 이제 왜 그런가 하면요. 과거에 그 선천시대는 이게 지역적 한계에 갇혀 살았잖아요. 모두 사람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무리와 테두리를 지어가지고 그렇게 그 살았기 때문에 그 지금 그 지역이나 그 공간 여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을의 그 인지 정도라든지 이런 것에 맞는 그런 그 도를 그런 그 도를 그 말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말하는 것도요, 지금 알아들어야지 말을 하지요. 알아듣지 못하면은 말을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뭐 이제 그게 지역적인 한계에 딱 갇혀 사는 사람들이 그냥 저 뭐 어디 다른 데서 지금 행해야 될 그런 그 이치라든지 그런 도를 말하면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들으니까는요. 자연적으로 그 지역적 한계라든지 사람들의 인지의 정도 이런 것에 한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법을 낼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이제 법을 이제 냈기 때문에 그건 큰 도가 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이제 예를 한번 우리가 들어봅시다요. 그러면 그런 내가 지금 말한 이런 내용들이 어디에 이제 나타나느냐. 모두 인도 가보셨습니까?
못 가보셨어요? 그 인도를 못 가보셨으니까요. 인도는 사실은 신의 나라입니다. 인도는 지금 아니 불교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인도에서 생겼죠. 불교가 인도에서 생겼는데 불교는 그냥 인도에서 수출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인도 불교를 수출 불교라 그랬죠. 이제 인도를 이제 불교를 수출해 버린 거. 왜 그런가 하면요. 그 힌두라고 하는 이 지금 계급 사회거든요. 힌두는요. 그래서 이런 그 계급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요 극복을 하지를 못해요. 부처님의 법이 말입니다. 근데 부처님의 법은 평등한 법이었거든요. 평등한 법이었는데 그걸 극복을 못하니까는요 인도에서 쓰는 불교가 수출돼 가지고 그냥 다른 데로 나가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인도의 그러면 사상이 어떤 사상이냐? 일본의 사성제 계급 제가 얘기했죠. 그 사성제 계급이요 철저하다 이 말이죠. 그러하면요 인도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요 힌두교의 나라거든요. 힌두. 그러면 힌두는 뭔가 하면 신의 종교예요. 힌두에서는 신을 많이 그래서 힌두가 주장하는 신이 말이죠. 힌두는요 어떤 첫째 신이 브라흐마 흐마 신이에요. 이게 이제 가장 근원적인 근본적인 신이에요. 인도 사람들이 힌두에서 지금 모시는 신의 이제 브라흐마 이게 이제 첫째 신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제 이 힌두에서 지금 이제 성기는 비스누. 저 인도 가가지고요. 뭐가만 막 사찰 이렇게 뭐 그 사찰도 아니고 하여간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저 사람을 이렇게 조각을 해갖고 모셔놨거든. 이게 누구냐고 하면 비스누 그래. 비스누 비스누 신이다 이거예요. 비스누 신요. 그래서 비스누는 뭐 하는 신인가 하면요 창조의 신이에요. 창조하는 신이에요. 그게 이것이 이제 이게 아이 우리가 신으로 받으려고 하면은요, 뭔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지 신으로 받을 거 아닙니까? 그, 저는 지금 신으로 안 받들잖아요. 여러분들 받듭니까? 제가 창조를 못 하니까 안 받들어도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뭔가 하면 창조신이에요. 그래서 비스누는요, 계속해서 창조를 해내는 거예요. 하는 그 신이 이제 비스누 신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또 신이 있어요. 이게 이제 힌두에서 그 하는 근본적인 신의 세 가지 정의입니다. 이제 신의 세 가지 정의. 세 번째 신은 뭔가 하면요. 시바. 시바. 시바, 그래요. 시바 신이다, 이거요. 그러면 시바 신은 뭐 하는 신이냐? 이건 창조했죠? 창조가 하면은 또 뭘 해야 됩니까? 파괴의 신이에요. 파괴! 파괴신. 그게 이렇게 된 창조이신 파괴신. 그래서 이것이 같이 가야 돼요. 항상요. 그러잖아요. 창조를 하면 계속 창조만 하면 어찌 됩니까? 터져버리죠. 저 이 세상이 말이죠. 그렇게 이제 창조를 하면 또 시바신은 뭔가 하면 파괴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균형이 맞죠? 창조와 파괴가 서로 균형이 맞는 거예요. 이것도 일리가 있죠, 사실은요. 그래서 이런 지금 신을 힌두에서는 지금 모시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요, 이런 신을 모시는 힌두는 인도라고 하는 특별한 지역적 한계 속에서 형성된 신앙 아닙니까? 큰 도가 되겠습니까? 큰 도가 못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지역과 그 사람들의 인지의 정도에 맞는 이와 같은 종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힌두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지금 힌두는 내는 거죠. 자, 그러면 또 기독교를 한번 봅시다요. 기독교에 위로 올라가면 기독교는 그 원천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이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인데 기독교는 유대교예요.
유대교죠. 유대교 아닙니까? 유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대교는 이게 뭔가 하면요. 지금 이것이 이제 하여간 이제 유대교인데 이 유대교는 말이죠. 이게 이제 뭔가 하면 선민사상. 선민사상이 뭡니까? 예. 선택된 우리는 민족이에요. 선택된 민족이에요. 선민사상. 그래서요. 이스라엘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이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죠? 예. 지금요. 이게 있네요. 선민사상이, 그러니까 이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은, 유대인, 유대교가, 유대교는 유대인. 유대인을 비롯한 선민사상이죠? 유대인. 그래서 선민사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이제 시작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서서히 어떻게 생각하면 세계화 시켜 나가죠. 안 그렇습니까? 세계화 시켜 나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의 원천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세계화로 지금 이제 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세계화로 가지만도 또 받아들이는 지역이 있고 안 받아들이는 지역도 있고 안 그럽니까? 기독교도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근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떤 지역적 한계라든지 민족적 한계, 집단 여기에 국한되면은 이게 뭔가 하면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실천을 못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마음으로 흡족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천하의 큰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예. 이제 이렇게 지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지역적 한계를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왜 이제 큰도가 되는가. 그래서 지금 불교가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인도에서는 이제 수출했다 그랬죠? 수출해가지고 어디로 왔습니까? 중국으로 오고 이쪽 동남아로 가고 이제 두 갈래로 지금 이제 갈리죠?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온 이제 그것은 이제 대승불교고 동남아 쪽은 소승불교다. 근데 대승과 소승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금강령을 하면서 자세하게 지금 말씀을 그때 그 드렸어요. 대승과 소승의 관계에 대해서요. 그래서 대승은요, 소승을 폄하하죠. 그러잖아요. 아따, 나도 저 동남아에 가가지고 가니까요. 확실히 소승은 소승이 돼요. 부처님이요, 슬리핑 부다. 이렇게 누워있는 부다가 있어요. 슬리핑 부다. 이제 슬리핑 부다가 있는데 그러면 그거다가 돈 놓고 지금 사람들이 다 절하잖아요. 기복신앙 하잖아요. 신앙하는데 돈을 딱 어디다만 놓는가 하면요. 얼굴 있는 데다만 돈 놓지 발 있는 데는 돈 하나도 안 놓더라니까. 발에는 돈 안 나요. 왜 안 놓습니까? 아, 발이나 무엇이나 또 똑같이 부다지.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소승은 소승이에요. 즉,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서 소승, 대승이 지금 갈려지는데, 그러면은 중국은 어떤 불교라 그랬습니까, 제가? 대승, 종파불교. 대승, 종파불교. 그래서 종파는 뭔가 하면요. 부처님이 설한 경, 경을 뭐라고 그런가 하면 소위 경전, 그럽니다. 소위 경전.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는가 봬. 소위 경전. 무엇을 소위 경전으로 하나님에 따라가지고 종파가 생기는 거예요. 종파. 그게요. 선종, 교종, 천태종. 이게 다 생기는 거예요. 정토종. 정토경을 그 소위 경전으로 하면 정토종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모든 종파가, 불교가 중국에 와서 생겼다, 이 말이죠. 근데 한국어로 들어왔습니다. 중국에서 우리가 받아들였죠?
그래서 천년간 한국이 지금 불교를 숭상하는 그런 나라가 됐잖아요.

조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광대학교 총장 박성태입니다. 올해 개교 80주년을 맞는 원광대학교는 원광보건대학교와 통합으로 세계를 연결하는 더 라이프 허브 오브 코리아로 새롭게 섰습니다. 원기 111년 왕산 종법사님께서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는 신념 법문을 내려주셨습니다. 온 세상 만물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은혜로운 존재라는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여러 지구촌 위기를 극복하는 소중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은혜와 평등의 기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세 가지 제도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나니 하나는 마음에 어른이 없는 사람이요 둘은 모든 일에 염치가 없는 사람이요 셋은 악을 범하고도 부끄러운 마음이 없는 사람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요훈품 38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월요일이나 금요일이 빨간 날일 때 다른 휴일보다 훨씬 더 기분 좋지 않으세요? 생각지 못한 공돈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전주부터 왠지 마음이 넉넉해지는 게 시간 부자가 된 것만 같은 여유가 생기는데요. 오늘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이런 귀한 선물을 베풀어주신 부처님의 은덕을 그냥 지나칠 순 없겠죠. 그 끝없는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오늘은 좀 더 특별한 아침을 열어볼까요? 5월 25일 월요일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평동 나비엔.
3: 행복을 찾아가는 해답,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갑니다.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는 외국인과 귀화자의 삶을 살펴 더 나은 이민 정책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내일을 위한 함께 찾아가는 행복,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법무부 국가데이터처.
4: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5: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6: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5월 25일 월요일 오늘도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 첫 곡 페퍼톤스의 슈퍼 판타스틱 전해드렸어요. 어제가 부처님 오신 날이었어요. 부처님 오신 날은 원불교에서도 석존성탄절로 4대 경절로 속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원불교 교조이신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큰 깨달음을 이루신 다음 석가모니부를 성인들 중에 성인으로 꼽으시면서 부처님께 연원을 정한다라고 밝히신 데서 유래했기 때문인데요. 하루 지나긴 했지만 오늘 덕분에 또 월요일에 빨간 날로 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모두가 은혜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안락하게 평안하게 신나게 또 한 주를 출발하고 계실 것 같아요. 월요병 없는 월요일 오늘 맞고 계시지 않나요? 하루가 지나긴 했지만 이런 뜻깊은 날 덕분에 오늘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거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2시간 여러분과 알콩달콩 재미나게 한번 만들어가 보죠. 좋은 음악들도 가득 담아서 함께 할 거고요. 재미있는 얘기들도 저희와 함께 나눠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여러분의 이야기들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들도 담아서 보내주시고요. 오늘도 2부에는 신청곡 아짜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나는 한국으로는 성에 안 찬다 하시는 분들, 나의 성공 리스트를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다, 라디오를 통해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 세 곡까지 묶어서 저희에게 신청해 주세요. 2부에 쌩하니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뒷번호 8072님이 연우님 빨간 날에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하하. 근데 저도 일하는 중이에요. 같이 힘내봅시다 라고 하시며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오늘 뭐 많은 분들이 빨간 날이라서 뭐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시거나 어딘가를 여행 가시거나 뭐 이렇게 보내시겠지만, 근데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늘 뭐 평일과 다름없이 일상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지금 이 안에 스태프분들도 다 출근하셨어요. 오늘 원음 방송에는 생방송 하시는 스태프분들이 또 출근을 차차에 순차적으로 하실 예정으로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8072님 맞아요. 우리 같이 힘내봅시다. 혼자가 아니시고요. 출근길에 보니까 길에 또 출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늘 그런 순간에 좀 반성하는 것 같아요. 이게 막 꺼드럭된다고 하죠. 막 가족분들에게 막 나는 내일도 빨간 날이지만 새벽에 나간다고 막 이렇게 꺼드럭대다가 아침에 출근할 때 길을 싹 보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늘 일터로 향하고 계신데 내가 너무 유세를 부렸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곤 합니다. 8072님 그래도 뭐 우리 오늘 으쌰으쌰 힘내보아요. 자, 노래 두 곡 듣고 옵니다. 가요 톱10 기분 좋은 날 준비했고요. 이어지는 곡은 바닐라 어쿠스틱이에요. 굿모닝 레이디.

가요톱10 기분 좋은 날 바닐라 어쿠스틱 굿모닝 레이디 두 곡의 노래를 듣고 왔고요. 7시 17분 27초 지나고 있습니다. 문으로님, 때이른 더위와 시작한 5월도 벌써 끝자락. 정신없이 지나간지도 모르게 갔네요.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관리 잘하세요 라고 하시면서 에메랄드 캐슬의 발걸음 듣고 싶다고 청해 주셨어요. 그러게요. 때이른 더위와 함께 시작했는데 벌써 초여름 기운 몰아닥치고 있고 5월의 마지막 주를 또 시작하고 있고 그러네요. 5월 정신없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서 시작하긴 했지만 진짜 말한 것처럼 돼버렸어요. 어떠셨나요? 문드로님의 5월은. 7558님 휴일에 일하는 분들 잠 깨는 노래 블랙핑크의 뛰어 신청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또 신나는 노래도 청해 주셨어요. 7558님은 일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집에 계시면서 일하는 분들을 위해 신청곡만 보내주신 건가요? 어디에 계시든 오늘도 신나는 하루 보내세요. 걸스데이의 노래입니다. Ring my bell.

걸스데이 링마벨 7558님이 골라주신 블랙핑크의 뛰어 전해드렸습니다.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1부 끝곡은 문드로님이 골라주신 에메랄드 캐슬의 발걸음 준비했어요. 노래 들으시고 2부로 건너오세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 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 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똥떨어 똥똥.

0: 산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다우니 화이트티. 건조기를 사용해도 오래가는 뉴 다우니 화이트티. 5성급 호텔 로비 같은 고급스럽고 청초한 향기가 은은하게 오래오래. 건조기에도 다우니 화이트티.
3: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노영심 별걸 다 기억하는 남자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 노래 가사 다 외우고 계세요? 외우신 적 있으신가요? 오, 어릴 때 이 노래 가사 다 외우는 걸로

이것도 역시 굉장히 뻐기고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너는 다 외웠니 나는 다 외웠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엄청 길고 가사가 반복되는 게 거의 없고 막 이러니까 이거랑 또 노래가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희망사항이었나? 두 개가 가사가 굉장히 길어서 서로서로 암기 대결 같은 거 친구들이랑 펼쳤던 기억이 나네요.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2부에는 신청곡의 짜염 준비하고 있어요. 잠시 후에 우리 가족분께서 요청하신 노래 쌩하니 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만나볼까요? B1A4에요. 가위바위보.

매일매일 신속 정확하게 새별처럼 빛나는 고객님의 신청곡을 로켓타고 쓱 빠르게 배송해드릴게요. 신청곡 왔자용. 반갑습니다. 특허전 고객님. 고객님만을 위한 단 하나뿐인 음악 배송. 평일 오전 7시 30분까지 세 곡의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주문 즉시 도착 보장 바로 배송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뒷번호 4136 고객님께서 연아씨 제가 요즘 우쿨렐레를 배우고 있어요. 아직 코드 잡는 것도 어색하고 주법도 미숙하지만 제 손끝에서 나는 소리에 집중하는 시간이 참 즐겁네요. 덕분에 새로이 알게 된 우쿨렐레 노래들을 같이 듣고 싶어요 라며 신청하신 하지와 DJ 남쪽 끝섬 우쿨렐레 피크닉 장미의 미소 강하늘 우쿨렐레 피크닉 조개 껍질 묶어 세 곡의 노래가 지금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뒷번호 4136 고객님 신청곡 왔

우쿨렐레 푹 빠지신 4136님이 골라주신 노래 세 곡을 만나봤습니다. 핫지와 TJ 남쪽 끝섬 우쿨렐레 피크닉 장미의 미소 강하늘 피처링 우쿨렐레 피크닉 조개껍질 묶어 전해드렸어요. 아, 이게 한동안 우쿨렐레가 엄청 유행한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저도 배워보고 싶다 막 이렇게 욕심을 내서 일단 우쿨렐레를 구입을 했는데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돼가는데 아직도 배우질 못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일단 발만 디뎌도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 발을 디뎠어도 걷든지 뛰든지 해야 하지 결과가 나오긴 할 텐데요. 일단 집에 있으니까 언제든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보상 심리 같은 게 좀 있긴 합니다. 아무튼 재밌게 잘 배우시고요. 이수영 스치드 안녕 2부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 3부에는 여러분과 상식 퀴즈 함께 할게요.

0: 대구 원음방송입니다.
1: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2: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1: 아하.
3: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내식 F정 80mg SK케미칼.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 만사가 다 뜻대로 만족하기를 구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천만 년의 영화를 누리려는 사람같이 어리석나니 지혜 있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10분의 6만 뜻에 맞으면 그의 만족하고 감사를 느끼며 또한 10분이 다 뜻에 맞을지라도 그 만족한 일을 혼자 차지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같이 나누어 즐김으로 그로 인하여 재앙을 당하지 않을 뿐더러 복이 항상 무궁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9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사은에 감사하고 보은하며 살아가라고 키워주신 수산 이철원 대호법과 만타원 김명환 원정사의 손자녀 일동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평동 나비엔.
4: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6: 다우니 화이트티. 건조기를 사용해도 오래가는 뉴 다우니 화이트티. 5성급 호텔 로비 같은 고급스럽고 청초한 향기가 은은하게 오래오래. 건조기에도 다우니 화이트티.
7: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8: 깜빡 말고 쾌팍시부.
7: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8: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7: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9: 바삭해.
10: 맛있는 60개 치킨.
9: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10: 맛있는 60개 치킨.
9: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10: 맛있는 60개 치킨.
9: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11: 딸, 저번에 그 떡 뭐였지? 안 달고 맛있던데. 밥알이 살아있는 떡.
12: 밥알 찹쌀떡의 원조.
13: 100년 앞변
12: 첨가물 없이 건강한
13: 100년 앞변
12: 30년 전통
13: 100년 앞변
12: 떡 선물 세트는
13: 100년 앞변
12: 1588-5678.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평동 나비엔.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이웃공감 한 사람을 위한 마음 3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5월 25일 월요일 부처님 오신 날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월요일이고요. 3부에는 상식의 시대 여러분과 함께할 거예요. 오늘도 알아두면 쓸모있는 퀴즈로 상식도 쌓으시고요. 당첨의 행운도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8970 우물정 8970 0번 카카오톡 채널 열어두고 있고요. 1670님이 오늘 꽤나 더울 것 같아서 일찍 운동하러 나왔어요. 상쾌한 하루 연아님도 힘내세요 라고 하시면서 글 보내주셨어요. 와 부지런하시네요. 쉬는 날 이렇게 막 몸을 일으키기가 저는 진짜 쉽지 않던데 뭘 해도 하실 분인 것 같아요. 1670님 자 운동 싹 하시면서 잘 들으시고 퀴즈에 참여하세요. 1670님. DJ 디오씨의 스트릿 라이브 전해드리고 오늘의 상식 퀴즈 만나봅니다.

현대사회의 넘쳐나는 정보들 속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들을 정리해봅니다. 알아두면 언젠가는 쓸모있을 시상식들, 특가정 퀴즈 배틀 상식의 시대. 오늘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바로 어제였던 부처님 오신 날의 대체 공휴일이죠. 부처님 오신 날은 석가모니의 탄생일을 기념하는 날로 음력으로는 이 날짜에 해당하는데요. 4월 초파일이라고도 부르는 이 날은 언제일까요? 부처님 오신 날은 음력으로 계산을 하죠. 석가모니의 탄생일을 기념하는 날로 4월 초파일이라고도 부르는 이 날은 언제일까요? 1번 1월 1일, 2번 4월 8일, 3번 8월 15일, 4번 10월 3일. 1번 1월 1일, 2번 4월 8일, 3번 8월 15일, 4번 10월 3일.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정답 보내주세요.

상식의 시대에 오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였던 부처님 오신 날의 대체 공휴일입니다. 알고 계시죠? 부처님 오신 날은 석가모니의 탄생을 기념하고 경축하는 날인데요. 음력으로는 이 날짜에 해당합니다. 4월 초파일이라고도 부르는 이 날은 언제일까요? 1번 1월 1일, 2번 4월 8일, 3번 8월 15일, 4번 10월 3일. 정답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0: 대구 원음방송입니다.
1: 기분 좋은 날 그대와 함께 협립양산
2: 산뜻한 색상 세련된 디자인 협립양산 참 좋아요. 아름다워요
1: 협립양산
2: 협립양산 참 좋아요. 우리 곁에 협립

0: WBS
1: 특별한 아침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Wow, good morning. 축 처진

0: 아입니다. 예.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똥떨어 똥.

0: 개미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다우니 화이트티. 건조기를 사용해도 오래가는 뉴 다우니 화이트티. 5성급 호텔 로비 같은 고급스럽고 청초한 향기가 은은하게 오래오래. 건조기에도 다우니 화이트티.
3: 자동차 렌탈, 금융의

박지윤의 4월 16일 4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5월 25일 월요일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상식 퀴즈 함께 풀어봤습니다.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의 대체 공휴일인데요. 부처님 오신 날은 음력으로 이 날짜에 해당합니다. 4월 초파일이라고도 부르는 이 날은 언제일까요? 오늘의 문제였고요. 첸 4월이 지나면 우리 헤어져요. 다비치 파리파리 장나라 4월 이야기 제2의 8318

전해드렸습니다. 정답은 2번 4월 8일이었습니다. 원불교의 4대 경축절 중 하나인 석존성탄절이자 불교의 연중기념일 가운데 가장 큰 명절인 부처님 오신 날은요, 원불교의 연원불이면서 불교의 개조이신 석가모니의 탄생을 기념하고 이 세상에 오신 걸 축하하는 날입니다. 음력 4월 8일에 해당하죠. 부처님을 이르는 붓다는 도를 깨우친 사람이란 뜻이고요. 석가모니라는 이름은 석가족 출신의 크게 깨달으니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하루 지나긴 했지만 오늘도 부처님 오신 날의 대체 휴일인 만큼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크고 작은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면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좀 볼게요. 8715님이 이번 4월 8일이요. 음력 날짜로는 잘 몰랐는데 너무 대놓고 정답이 보이네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0412 뒷번호 쓰시는 분이 정답 2번 택시 운행하며 듣고 있습니다. 좋은 날에 감사요 해주셨습니다. 0412님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1731님 4월 8일이요. 어제 저희 가족 모두 절에 가서 기도하고 건강기원 하는 등도 달고 왔는데 밥까지 너무 맛있게 먹고 왔어요. 수화사라는 작은 절인데 주지수님이 노래를 어찌나 잘하시던지 팬이 됐네요. 공휴일인 오늘도 일하고 있지만 아직도 웃음이 나고 하루를 즐겁게 시작했어요. 라고 하시며 글 보내주셨습니다. 3450님 반갑습니다. 정답은 4월 8일. 하하, 제가 이걸 모를까 봐요. 라고 하시면서 3450님은 불자시래요. 그래도 우리 원불교 방송 열심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수에 사는 제 동생이 부처님보다 하루 전날 태어났네요. 메론 한 상자 보냈어요. 크크크, 이 언니가 잘했지요? 라고. 어우, 동생분이 너무 좋아하셨겠는데요. 2537님, 4월 8일. 여기는 부산입니다. 어제 저는 가덕도에 있는 아주 작은 사찰에 다녀왔어요. 바다뷰가 멋진 아주 예쁜 사찰이더라고요. 멋진 하루 되세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3656님, 4월 8일이요. 2번. 덕분에 하루 쉬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9076님, 21개월 쌍둥이 아들들이 있어서 어디 가지 못하고 집에서 방송 들으며 축원을 빌고 있어요. 생일날보다 의미가 있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4576 뒷번호 쓰시는 분, 2번이요. 어릴 때는 왜 초파일 초파일 그러는 건지 궁금했답니다. 라고. 그러게요. 어렸을 때 뭐 이런 거 잘 모르니까 왜 초파일이라고 하지? 이런 생각 저도 했었는데. 준선선우 아빠님, 출근길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하, 2번 4월 8일. 9603 뒷번호 쓰시는 분, 정답 2번 4월 8일. 어제 청계서 가시는 분들 셔틀에 무지 많던데요. 뭐라고. 0085님 2번 4월 8일이요. 주말에 충남 금산에 진학산 등산 다녀왔어요. 입구에 보석사라는 사찰이 있던데 연동도 예쁘고 1080년이나 된 은행나무가 최고였어요. 최고 최고. 1080년이 된 거예요. 와, 나무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와,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이런 걸 아름드리라무라고 하는 거겠죠. 몸통이 엄청 두껍고 뭔가 든든하면서도 이 그 기운 같은 게 진짜 나무에서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어제 원불교에서도 전국 각 교당에서 부처님 오신 날 기념식을 진행을 했고요. 원음방송에서도 그 기념식을 여러분께 방송으로 전해드렸었는데요. 곳곳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여러분 각자의 방법으로 기념하고 축하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좋네요. 오늘 당첨되신 분 두 분입니다. 뒷번호 8256님 2번이요. 사촌동생이 부처님 오신 날의 생일이라서 이날만 되면 사촌동생 생각이 나요. 오늘도 상식이 더해지는 특가정 퀴즈였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9072님 정답 2번이요. 모든 게 덕분입니다. 오늘도 은혜 넘치는 하루 보내시길 보내주셨어요. 8256님 9072님 두 분은 지금 바로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 8970번으로 성함 주소 보내주세요. 맥언리의 노래 들을게요. 8 days.

아아아아 전해드립니다.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만한 정부 정책부터 놓치면 서운한 알짜배기 정보와 꿀팁,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때마다 펼쳐지는 축제 소식까지 모르면 손에 꼼꼼히 챙겨가세요.

오늘은 공연 만원 할인권 배포에 대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요, 지난 금요일인 22일부터 오는 8월 20일까지 온라인 예매처와 비수도권 문예회관을 통해서 공연 만원 할인권 24만 장을 배포합니다. 할인권은 5개의 온라인 예매처에서 1인 2매씩 선착순으로 발급이 되는데요. 할인권의 발행은 일주일 단위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주 목요일 밤 자정까지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할인권은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또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지역 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비수도권 공연장에서 개최하는 공연에만 사용할 수 있는 할인권은 네이버 예약, 타임티켓, 티켓링크 3개의 온라인 예매처에서 추가로 받으실 수가 있고요. 지역의 고령층과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공연 할인권을 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비수도권 문예회관에선 현장 할인도 실시한다고 하니까요. 공연 예술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관람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공연 만원 할인권 배포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범진의 첫사랑 전해드렸습니다. WBS 원음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준비하고 있는 선물입니다.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한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 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맛김 한 박스,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젤 마스크팩, 자연의 싱그러움이 어울진 전주농협에서 어울진 쌀론쌀 현미 누룽지 한 박스,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생활건강에서 목인모과사탕,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장건강과 체중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미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배인 유산균 한 박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5월 25일 월요일에 함께한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오늘 끝곡 브리즈의 뭐라 할까 전해드리고 전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당신의 일상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종생들은 그릇이 작은지라 없던 것이 있어진다든지 모르던 것이 알아지고 보면 곧 넘치기가 쉽고 또는 가벼이 흔들려서 목숨까지 위태롭게도 하나 불보살들은 그 그릇이 국한이 없는지라 있어도 더한 바가 없고 없어도 덜할 바가 없어서 그 살림의 유무를 가히 엿보지 못하므로 그 있는 바를 온전히 지키고 그 미형을 편안히 보존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불지품 14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노래 하나, 추억 둘. 물을 끓이는데 삐 소리가 나는 주전자가 아니어서 자주자주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너무 안 끓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거 아시죠? 들여다볼 땐 아직 멀었다 싶지만 잠깐 눈을 떼면 금세 부르르 넘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려고 얼마나 수시로 들여다봤는지, 물 끓는 시간이 그렇게 또 긴지 몰랐네요. 신경을 잠시 다른 데로 돌리면 의외로 빨라집니다. 아니, 기분이 그런 거지만 빨라져요.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 첫 곡입니다. 민혜경, 잠깐만.